0: 제가 매우 반듯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통의 이제 하층민들, 서민들에게도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 주인공 윤돌입니다.
2: 전주 서포거리에서 각수로 일하는 윤돌. 뛰어난 실력으로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3: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오늘 새길 이야기는 별춘향전. 춘향이 그대 타는 대목이 옳시다. 톡톡톡 새기고 새겨.
4: 일단 윤돌이라는 역할은 전주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촌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고 한 번 본 글자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는 각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한양서적상이 들어오는데,
5: 이게 그 유명한 전주 완판본이라. 이게 뭐야,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 촌스럽구만. 뭐가 이렇게
2: 지역에 따라 서체나 내용이 다른 방각본. 풍부한 서술과 반듯한 서체가 특징인 전주 완판본과 달리 서울의 경판본은 빠른 내용 전개와 유려한 흘림체로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데요.
6: 사내가 입신양명하려면 한양으로 가야지.
7: 이 제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2: 한양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윤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8: 아무 의미 없다고.
9: 누구세요? 어그러네. 아이고 형님, 저 흥부요.
10: 윤돌오라버니, 나 춘향이요.
1: 용국에 오래 있었더니 머리가 덜 말라 축축하. 드라이기 있어요?
2: 윤돌이 완판본에 새겼던 심청, 춘향 등 목판본 속 인물들이 정령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0: 저희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정령들이 나와요. 이 서울 경판본의 이제 정령들은 서울 스타일의 악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판본 정령들은 또 그들의 개성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개면조 악조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코스튬, 의상에서도 차이를 좀 두면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0: 결국 화려한 경판본의 정령에 홀려 한양으로 온 윤돌은 실력을 인정받으며 날개를 펼치는데요.
1: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0: 아니, 정 힘들면 그런 윤돌에게 한양에 사는 몸종 상단이 자신이 쓴 향단의 이야기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1: 당신 손으로 새기면 이 향단이가 100년 후에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 아니오?
2: 나는 한양에서 입신양명할 거요.
1: 아, 다시 생각해보시오.
2: 나가시오. 향단전? 그런 거 나는 안 새겨. 그건 천한 이야기요.
3: 상단이는요, 한양에 사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제 완판본 춘향전 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4: 천종은 지척동에는 장마오.
0: 한양에서 각수장으로 인정받은 윤돌. 사대부들은 윤돌의 경판본에 환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얘야, 너도 이 책 읽어볼래?
5: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저희는 이렇게 흘렸으면 못 읽어요.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가자.
6: 그렇게 가져만 좀 재밌는.
0: 등 돌린 백성들에게 충격받은 윤돌은 몸종 상단이 향단전을 태우는 모습까지 목격.

0: 하게 됩니다.
1: 아, 안 돼! 아, 이게 다 뭔 짓이야!
2: 놔두시오! 내가 쓴 거 내가 태우는 거요!
1: 그래도 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2: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3: 이 사람의 꿈을 포기시켰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써야 될 이 목판의 진짜 의미는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간절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0: 윤돌은 화려한 서울 경판본보다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전주 완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데요.
2: 그때
1: 자, 다 됐어. 새로운 이야기 별 향단전이라 옷이요?

0: 알지 않았건만 보았던 내 마누라가 이 안에 있구나.
1: 외면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별 향단전은 한양의 상단에게도 전해집니다.
2: 누구시오? 전주에서 선물이 하나 와서.
3: 이 향단전은 상단이라는 여인이 처음 지은 이야기라 아무도 새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
2: 이때는 어느 땐고.
1: 상단과 윤돌이 완판본에 새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닿는데요.

0: 대왕판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쉽게 할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완판본이 아니었다면 상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무판에 새겨 전해온 생생한 삶의 목소리, 완판본.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 감동을 별 향단전이라에서 만나보세요.
2: 네, 완판본의 정령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각수, 윤돌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춘향가, 심청가여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경판본의 흘림체와 한문을 번역한 문어체, 그리고 완판본의 반듯한 해서체의 특징을 정령들의 몸짓과 의상, 노래로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전주의 전통 기록 문화인 완판본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는 오는 10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완판본의 이야기와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우리 소리를 직접 배달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인데요.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단체가 교과에 수록된 국악곡을 중심으로 가창과 감상,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칩니다. 오늘 국악 배달통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영초등학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는 학생 수 9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워준 신나는 국악 수업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국악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쉽고 재미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교실에서 듣고 체험하는 우리 음악, 신나는 국악놀이 속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영초등학교. 하나둘 교실로 모이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리는데요. 바로 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입니다.
4: 국악을 배달을 왔는데 자, 국악이 뭔지 혹시 저는 알아요?
3: 네, 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국악기 체험이나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신나게 국악을 즐기는 체험 수업인데요.
5: 국악 배달통은 이름 그대로 학교로 국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연주단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기, 뭐 국악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21년도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는 12개 지역에 232개 학교로 지금 한 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영초등학교를 찾은 오늘의 국악 선생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예술단체 예락 단원들입니다.
6: 저희 예락은 2015년에 이제 광주에서 생긴 팀이고요. 다양한 국악기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체 선정이 돼서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3: 국악 배달통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인공은 2학년 아이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나발, 자바라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고 국악기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통 악기를 만져보고 익혔으니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0: 악기 소리에 맞춰 몸집도 표현해 보는데요. 모듬별로 악기를 정하고 아이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나게 천을 흔듭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절로 우리 음악과 하나가 되는데요.
1: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나요?
2: 나가기요.
1: 아, 친구도 나가? 네, 왜요?
2: 그 소리가 다양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악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때가 재밌었어요.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어보니까 왠지 재밌었어요.
0: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국악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악기를 소독하며 다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국악배달통. 이번에 국악배달통을 만날 친구들은 5학년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를 듣는 아이들. 민요를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0: 1학년 친구들은 국악기를 듣고 국악기의 음색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국악 접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대중 매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합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호흡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국악기에서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목표로 해서
1: 저학년이 시끌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몸짓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고학년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해 보는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말로 박을 세워보고 몸으로 박자를 익혀보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는데요. 세마치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연주하는 아리랑. 어느새 교실은 작은 무대가 됐습니다.

0: 재밌었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았어요.
1: 또 악기 치는 거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한 것도 다 재밌었어요.
2: 제가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다들 악기들 너무 소리가 좋아요.
0: 예라 선생님들 다음에도 와주세요!
3: 안녕!
4: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보면서도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국악기들을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악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연주까지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 학교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국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 아이들 곁으로 찾아가는 신명나는 우리가다. 전통문화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귀한 선물.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 앞으로 더 많은 교실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7: 네, 주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제대로 익힌 것 같죠?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섬 등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경험을 선물해주는 건 물론이고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국악배달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리와 악기를 널리 알리고자 무거운 악기와 교구들을 들고 교실로 배달을 떠나는 수많은 국악 연주 단체 덕분인데요. 아이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국악 분야 최고의 등용문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 무용, 민요, 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바로 소리꾼 정복원 씨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젊은 소리꾼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 마당놀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복원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 네. 네.
7: 안녕하십니까. 5년 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을 찾아줬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5년 전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고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 좋으시네요.
8: 아우, 감사합니다.
7: 예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8: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7: 계속 이제. 공연하고.
8: 네, 공연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네.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7: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면서 네. 이한철 감독님 또 유태평양 감독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네. 다음 주에 복원 씨가 네.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빠서 여우락 나는 못한다 했는데
8: 맞습니다.
7: 옷깃을 부여잡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예 그 얘기까지 다 들려줬거든요. 어땠나요? 진짜 맞아요?
8: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7: 네.
8: 그래서 이제 평양 음악 감독이 네. 연락을 줬을 때
7: 네.
8: 아, 나 못하겠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7: 왜요?
8: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제 활동 반경 자체가 약간 극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7: 네.
8: 뭔가 판소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우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제에서
7: 네.
8: 이제 팀을 꾸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7: 네.
8: 또 곤방 연락을 와서 해야 된다. 네. 너 해야 된다. 잘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자꾸만 응원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7: 아니 네. 근데 두 분의 우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대회도 나갔고 네, 너무 맞습니다. 바빴을 게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 큰 무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무대잖아요. 네,
8: 그렇죠.
7: 충분히 고사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건 그간 네. 우리 평양 씨가 잘했나 보네요.
8: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은인처럼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7: 은인이요? 네, 왜요?
8: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국립창극단 폐항별이라는 작품을 네. 통해서 이제 조금 이 국악 팬분들에게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네.
3: 우야, 제발 그런 생각 마라, 우야. 아니, 한나라의 병사가 우리 천막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9: 뭐라?
3: 저기를 보세요.
9: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8: 그때 당시 그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객원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기존 단원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7: 그렇죠.
8: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같이 평양 씨가 남아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같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7: 네네.
8: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7: 네.
8: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빚을 갚고자
7: 네.
8: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7: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8: 네, 맞습니다.
7: 예.
8: 네.
7: 아니 그래서 가수 강산혜 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8: 네.
7: 이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뮤지션?
8: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7: 네.
8: 평양 씨가 연락이 왔을 때에 이제 강산혜 이제 선배님과 네. 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7: 네.
8: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이제 산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푹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7: 네.
8: 되게 고사를 하고 있었지만 산혜 선배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7: 아 네. 거기서 이제 복원 씨는
8: 네.
7: 락을
8: 네네,
7: 거죠.
8: 그렇죠.
7: 근데 딱 목소리가 사실은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8: 네.
7: 약간 성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요도 잘 부를 것
8: 네,
7: 같고
8: 네 감사합니다.
7: 고로 네, 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한철 예술 감독님께서는 강산혜 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나 갈게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섭외 요청을 받자마자
8: 네네네.
7: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 분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8: 네네.
7: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8: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7: 네.
8: 개인적으로는 이 비나리라는 곡을 조금 더 락스럽게 그리고 어릴 적에 또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는
7: 네.
8: 그 김경호님의 그 락에 또 한창 빠졌어가지고 샤우팅에 빠져서
7: 그렇죠.
8: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는 없었고
7: 네.
8: 심취해서 듣다가
7: 네네.
8: 그랬는데 이제 나도 그러면 어떤 락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음악을
7: 네네.
8: 그래서 이제 비나리를 조금 락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7: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8: 네.
7: 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8: 먼저 이제 일렉 기타가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드럼이 따라 붙고 나나가 단따 창기야 우주 하늘이 오지게 좋죠 땅 생계 제국 태민한 범연자시와 연포 도나들고 이시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기 봉가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욕조로다 뭐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흘러가게 원래 기존의 템포보다 훨씬 빠르게 땡겨서
7: 네,
8: 네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봐.
7: 굉장히 구슬프고 애절한 어떤 노래일 네. 거라고 예상하다가 너무 힘있게 펼쳐져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8: 어우 감사합니다.
7: 네. 역시 락도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8: 소리꾼들이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크게 질러버릇하는
7: 네.
8: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7: 네네.
8: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도 소리꾼들이 하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7: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8: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태평양 씨 덕분에 네. 이렇게 도건 씨가 락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고 예,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올해도 라인업을 보니까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보건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공연 진짜 네. 너무 보고 싶고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8: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그 안예은 씨의 또 좀 팬이어가지고
7: 아 그래요?
8: 네 그
7: 목소리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8: 그렇죠. 네. 그리고 안예은 씨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듬골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7: 맞아요.
8: 이게 국악의 어떤 장르도 되게 그 속박이라고 해가지고 3분박으로 쪼개서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네. 안예은 씨 노래들도 그런 느낌의 풍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7: 너무 바빠서 네.
8: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또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혼자서 일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도와주느라고
7: 네.
8: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은 드라마
7: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8: 아우.
7: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8: 감사합니다.
7: 웰컴 투 유브 월드.
8: 감사합니다.
7: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을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예요?
8: 네, 5년 정도 만났고요.
7: 5년 만났어요.
8: 네.
7: 지금 30대 중반인 거잖아요.
8: 네, 35입니다.
7: 예, 저랑 10살 차이.
8: 오,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7: 오케이. 네. 아니, 벌써 결혼은. 네. 예, 너무 축하드려요.
8: 아우, 감사합니다.
7: 예, 일단 뭐.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어떤가요?
8: 일단은 지금 예비 신부한테 굉장히 네.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7: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네. 결국 여자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예,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8: 네네네네.
7: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8: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같이
7: 가지고
8: 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주고 이런 네. 게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우락부터 해서 네. 이제 대사석부터 대회까지 막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막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7: 네.
8: 당장 급하게 정해야 될 것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일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이제 대회 준비다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7: 네.
8: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또 혼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했다.
7: 앞으로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8: 네 맞습니다. 잘해야죠. 네.
7: 예. 아니 근데 올해 이제 정보원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네요.
8: 아 네.
7: 큰 상도 받았고
8: 그렇죠.
7: 결혼도 했고
8: 네.
7: 거기다 이제 만약에 아기소기 씨까지 들려온다면 트리플. 크라운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8: 네.
7: 지난 6월 대한민국 대표 국악 경연대회 전주 대사샘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8: 네.
7: 장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8: 그렇죠.
7: 큰 상이잖아요.
8: 네.
7: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8: 그때 당시 상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7: 네.
8: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뭐랄까 이 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7: 그래요?
8: 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대통령상이 없었을 때는
7: 네.
8: 어디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 뭐 소리를 하더라도
7: 네.
8: 되게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7: 그렇죠.

0: 처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어? 저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1: 상을 받음과 동시에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명창 정보권.
0: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 부담스럽군요.
0: 네.
1: 근데 이게 처음 도전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두 번째 만에 지금 네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다시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첫 도전 때 감사하게도 이제 차상 2등을 했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막 겹치면서
1: 네.
0: 아 대회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가 작년에 2등까지 했는 놈, 한 놈이
1: 네.
0: 대회를 안 나와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1: 네.
0: 나가라! 대회 나가라!
1: 송지영
0: 네, 선생님께서
1: 나가라고.
0: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뭐 나갈만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네, 네, 네.
0: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나니까
1: 네.
0: 부담스러워서 자꾸 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1: 아, 네. 송지영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다시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0: 그런
1: 하네요.
0: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 해이해질까봐.
0: 네, 네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너는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 있지 않으셨을까
1: 네.
0: 싶어서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상을 받으니까
1: 그렇지.
0: 네, 어디 가서 소리하기 정말 무섭고
1: 왕좌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렇죠.
0: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 계속 부담 팍팍 주려고.
0: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1: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곡 부르셨나요?
0: 심청가 중에 그 타루비라는 대목인데
1: 네.
0: 이제 딸을 잃은 신봉사가 그 망사대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타루비라고
1: 네.
0: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거든요.
1: 네.
0: 심청을 기리는.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낮에는 그쪽 비석에 가서 울고 밤에면은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요런 이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소리인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부르는 걸 듣고 아 나도 저 곡을 나의 18번으로 만들고 싶다
1: 애창곡으로
0: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부족하고 연습해도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도 그 대목으로 해본 적도 없고 네, 무대를 서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때 처음이 이제 대회였던 거거든요. 타루비 대목이.
1: 어머.
0: 그랬는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1: 느낌이 와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목으로 네, 상까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년에는 어떤 곡을 불렀어요?
0: 작년에는 이제 어사출도라는 와. 대목이었는데 어사출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연도 진짜 많이 했고
1: 더 자신감 있는
0: 네,
1: 노래였는데
0: 자신감 있는 대목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첫 도전하는 대목으로
1: 네.
0: 상까지 받으니까 네.
1: 이제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
0: 부담스럽습니다.
1: 예. 안 타볼 수가 없죠. 저희도 장원 타셨는데 한번 그렇게 아껴왔던
0: 네.
1: 한 번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그 곡으로
0: 네.
1: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0: 네.
1: 조금만 불러주세요.
0: 네, 그러면 그때요 신봉사는 출천대요 딸만 잃고

0: 하니 녹음 방초 시절이로구나 뭐 이렇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1: 약간 어사출도 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른
0: 네, 완전히
1: 느낌이라서
0: 다른, 네, 그런 소리죠.
1: 굉장히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패왕별이에서의 또 그런 힘찬 모습, 네, 이런 네, 모습을 보다가 네. 굉장히 구슬픈 네, 이 대목을 아. 딱 들으니까
0: 네, 네.
1: 오, 와, 너무 잘
0: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어사출도나 네. 뭐 어떤 그러니까 남성성이 좀 보여지는 소리들을 네, 개인적으로 네. 또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소리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슬픈 대목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1: 네, 네 또 새로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동안 창극 뭐 패왕별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등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또 해왔었고 네. 또 국립극장 마당놀이, 마당놀이 모둠전 춤풍이 온다 네.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건 다 기억에 남겠지만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0: 아무래도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이제 패왕별이를 네, 계속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1: 아, 아직까지는 그 작품이 네. 뭔가 정복원의 인생에서 전후로 딱 나눌 수 있는 기점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을 함으로써 국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이제 인식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던 그런 네.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도전해보는 경극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다 보니까
1: 네.
0: 소리는 소리대로 힘든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경극의 동작들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 외에도 계속 막 한 7, 8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 패왕별이 덕분에 국립극장 네. 마당놀이 춤풍이 온다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0: 그때 당시 패왕별이를 초연을 국립극장 그 달오름극장에서 올리고
1: 네.
0: 이제 재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던 중에 준비를 하던 와중에
1: 네.
0: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당놀이 뭐 춤풍이 온다라는 작품을 준비할 중이다
1: 네.
0: 뭐 역할이 크진 않지만 해볼 생각이 있냐 그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1: 네.
0: 근데 마당놀이는 워낙에 레전드 그렇죠. 작품이다 보니까.
1: 네.
0: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연락을 마침 주셔서 당연히죠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뭐 마당놀이까지 섭렵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어떤 쪽이에요?
0: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1: 네.
0: 사실 창극 배우라는 어떤 인지도가 네. 사실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1: 아직은
0: 네. 보여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창극 배우들도 일반적인 배우들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 목표가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부터는
0: 네.
1: 김준수, 유태평양, 서희철 씨와 함께 창극 살로메로 전국
0: 네.
1: 순회를 시작한다고요.
0: 네네.
1: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또 창극으로
0: 네네.
1: 만나는 작품이라서
0: 네.
1: 일단 또 한 번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야, 약간 창극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원작들을 바탕으로
0: 그렇죠.
1: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나가는군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배우들끼리의 호흡도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1: 네.
0: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연출에는 김시화,
0: 네.
1: 극본의 고선웅, 작창 정은혜,
0: 네.
1: 의상은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맡아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번 살로메의 어떤 관람 포인트를
0: 네.
1: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0: 뭐 살로메가 공연될 때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의상이 리뉴얼이 돼간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아직 직접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습이 시작되면은
1: 네.
0: 가서 뭐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네.
0: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살로메의 음악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면은 욱 하고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즐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야 전국순회 살로메로 이제 8월에 네. 공연을 마치고 나면 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또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 연말까지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 지금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0: 또 연말에 하반기에

0: 는그 작년에 했던 공연이기도 한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 네.
0: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했던 재공연을 국립극장에서 다시 올리게 될것 같고,
1: 네.
0: 그 일정이 또잘 맞으면은 마당놀이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1: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 빡빡한
0: 네.
1: 스케줄이네요. 예,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0: 네, 맞습니다.
1: 싶습니다. 예. 올 여름,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0: 네.
1: 끝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보건 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리로 폭넓은 연기 활동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간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정복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악원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위로와 연대의 노래인 아리랑을 위로의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선보였는데요. 1926년 개봉한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당시의 유성기 음반 속에 담긴 아리랑부터 국가적인 축제를 거치며 대중의 응원가로 거듭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연계 특강, 노래 너머의 아리랑도 진행합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민족의 노래가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리는 아리랑 당신의 노래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아리랑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미뇨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미뇨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미뇨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더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그건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1: 6학년이라 씩씩하네.
3: 아들 그거 암?
0: 뭐?
3: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영재 한임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임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임 영재들 및 한임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1: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우조두거 경풍년입니다. 경풍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의 반주 음악인 우조두거를 관악합주로 연주하는 곡으로 풍년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악곡이 기악화된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 관악합주 음악의 예술적 완성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 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이며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김지안 선배님의 서용석류 피리산조 중 중중몰이 자진몰이입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남도 시나이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안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네 번째 무대는 이민준 친구의 한량무입니다. 한량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양반으로 기품을 잃지 않고 권력이나 출세 대신 자연과 예술, 삶의 여유를 택했던 이들을 일컫는데요. 한량무는 바로 이들의 철학과 태도, 정신을 몸짓으로 형상화한 무용예술입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내딛는 움직임, 부채를 펼치는 절도 있는 손짓, 그리고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섬세한 디딤새 속에 선비의 고고한 미학이 스며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민준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소리이음 친구들의 가야금 병창 연곡입니다. 아리랑 꽃이 피었네. 유색 황금눈을 엮은 가야금 병창 이중주 연곡으로 여러 연주자가 선율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중중모리 장단을 기본으로 하여 느리고 빨라지는 다양한 변형 장단을 통해 흐름의 변화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각 곡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흥을 동시에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이음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소고춤입니다. 소고춤은 작은 북인 소고를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소고춤은 세 가지 계통의 여러 유형이 전승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소고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시간을 좋아해요. 이른 아침만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 소리들과 함께 일상을 시작해요.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제 해금 소리에 녹아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제가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작업하는 작업의 현장이기도 해요. 일상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선물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일상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음악이에요 이러면서 선물처럼 주고 싶은 음악들 만들고 싶었는데,

0: 힘드실까봐.
1: 아니, 막 이렇게 다락방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0: 저희 리허설 한번 해보고.
2: 진짜는 이걸로.
1: 그 박한. 그치, 그림만 네. 보면 되니까.
3: 인스타라이브 콘서트 버튼을 딱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신호가 제 팔로워들한테 가요. 비빙 활동하면서 한 7년 정도 같이 해외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0: 저는 제 해금 소리가 자연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보내는 이 일상, 소소한 일상 속에 잘 스밀 수 있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0: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뜨겁습니다.
1: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2: 21세기 한국 음악의 주인공이다.

0: 건가.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더 눈에 띄게
5: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4: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6: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4: 당신의

0: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잊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미켜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구 홍단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흐르르리하게 나가 듣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건호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이게 붓고 발기 걸려야 홍만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만 얄얄 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치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째를 걸어 칠비칠 툭 툭 걸어 춘향 문전을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의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의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찬양 끼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보다 갈까보다 임을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

아프다. 바람도 수염 꼭 부러움도 수염 넘는 수진지 날진지

없다. 하나를 친 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려는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0: 천국.
1: 이야.
0: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다가 밤중이면 이물을 만다

0: 고염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정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진짜 키가. 실제로 보잖아요. 윤정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네.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아.
2: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 분들께.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어서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읍내로 향하신다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목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정확해.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어 진짜
0: 진짜 중고째 딱
1: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1: 안다 김준수가
0: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체 소리를 준비해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 때 모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땀통
3: 이것이 무엇인 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는 것이었다.
2: 이때 마참 어느 때 보금방 조조운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전대붕이 문왕이 내게 지다 기산주양의 왕세 원경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자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백한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백하기 유보규인 새끼사 서책전전행무세 생집장하고 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내가 아저널이 가이드 생색이로이기 성성지헐려마지 쾌척도되겨니 쾌척도되겨니 요서몽을 놀랄게야 백교지상을 깨고 레로레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풍풍둥더진예 출래연월 다굴제 열고노던백하 월명춘수 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의사부중어 밤들어 떠올고 어른가마이 급차화빈속가무이오 여천비오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닥 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신세가 오느냐 첩보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원한놈 아세강에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둔봉지게 들리고 첩보국이 가오라 첩보국이 가오라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놀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경삼성경 사람간장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간장.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파라무 소식이 온다 파라무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디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안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분산 아우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휘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에 바삐 짚었다 희주완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돈 받은 풍성이 대장기로 장막 밖을 나서 보니 신사방에 고체인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렁 장막이 웍군 일진 풍성의 공모 저방 선상이 공중을 번뜩인다 이렇게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시끄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으로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 없고 떠오는 배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능력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책일 일모시에 난데 없는 일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는 심어 없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 것이 이정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통감진리탄 엄자룡 오락식배 만다는 심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문주 급히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정봉이 할일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신이 한 마리 싸우니 개장관 부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따라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례 고조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과천을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 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노인 성태어라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 팔로 공공체 춤통각지고 하삼지마다 호모퍼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대는 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적 별밀듯 혼자의 안고 깍지쩍 깍지수 때때로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산이 터들어가서 여성 정봉 담배도 떼지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달려가 금강새를 밥만 딱 없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포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이야 어? 유황나제야 보사가 났고 콜 주나제야 말이 날개가 나고 오왕 부처나제 월성시가 나고 항우가 나제야 꼬민이 나고 여포나야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호생나마 내가 나오자 절대가 인도 나구보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호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을 바꾸려하던 활세의 벽을 가져가 홀거나 포도지산 등은 낭아리를 가져볼거나 대금문 입지 다리성평통보를 가져볼까 밀화불수 산호빈요 금배지완을 가져볼까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기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디고서 신랑은 말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라보아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으려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 빨고 탁 뱉으면 껍질 꼭지 남은 놈이 건너

산촌 무릉도와 폭성아주려 유과 을종선 이거건 화아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출근아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께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디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태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복장도 저와 같이 다

달에 달에 꿰인 나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펑포 저 받은 사랑 내가 만일곱도라면 풍유나마 우리 낭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혼재하고 교내야 몸이 환일은 당일도다 기로아개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종자 요림 그거

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르 대길 향나게 닿는 촌네 황금집도내서 시루와 청석골의 체격이로구나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1: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제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1: 그때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또
0: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 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있었다가
1: 그렇죠. 네.
0: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 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1: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1: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1: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1: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1: 네 뭔가
0: 모사스럽고
1: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0: 그렇죠.
1: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0: 네.
1: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1: 네.
0: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1: 네.
0: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1: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0: 네.
1: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테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1: 네.
0: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뚝유람과 그 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3: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끼턴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겠으니 한 부인이나 그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4: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3: 참 알아봤죠.
4: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3: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4: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3: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이라 한번 내게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는 이겼다.
4: 아.

그날이는 모양 충문왕그돈 솔른 가으유와 방아요 으유와 방아 빈농안읍인육 일른가 하는 허리에 잠을 길르구나 어유와 방아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생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3분이

번째 산지 조종 곤륜산이요 수지 조종 황하수라 곤륜산 내맥으로 백두산 천지연의 당군왕검 홍익인간 금수강산 생겼으니 삼강오련이 어뜸이라 방년자 시와야풍 년년이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급식 아! 삼각산 기봉하야 봉황이 중추 생겼구나 봉황돌

언니 정룡이요 동구만리백 고로다 종이남산한 산대고 과천관악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 수술러싸니 천지부궁이라 원하는 금여차 자 이른 사바세계 남선은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몽죽살 없을

내려 용왕살이요 바깥 마당 벼락살 마당에 회룡살이요 집으나르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요 마루대청 성주님살 걷는 방에 건홍살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살 대외지간에 공방살 애기난대 삼신살 화대 밑에는 덕마살 거리거리 선앙살 부대기 부대기 선앙살 망경창 팥들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은광의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주 만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과 뜻과 잡순대로

덕담나와 발언갑니다. 아, 아시오. 오늘 여기에 오신 가족 운전 추건고사 덕담 치성정성으로요 주신들랑 나무댁 가정 나무댁 통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 건명 이대

가지 동안과 지잘 사실제 건국어 명리 대가 중에 청근 같은 아들 따님 성명 삼자로 쳐.

살지라도 도중에 살을 제철을 주시오. 동해 가면 채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면.

젖은 제 몸을 무지개 발로 휘어다가 속이 발로 낚어다 이제 가중에 전투

병이 짧아도 못 사느니 병만 길어도 고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있어주고 긴 명은 사려다 모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 누려 살제 명을 낭은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의

천지를 어지고 목을 나간 주시려 갔다. 왕계 석승에 복을 주니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구 액살제 처줄제 삼제 팔란 관제 구설 우한질병 잡기 잡시는 일책살 비몰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초소반으로 배를 짓고 첫살로다 양리하고 첫불백기로 보침치고 저 실은 일곱 칠성님께 명실로 튼튼하게도 걸어주고 저도는 의주가는 선가주고 저촛불로 광명 밝히고 저 수저로 노를 저 좋은 선풍이 불거들랑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3: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4: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5: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6: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성악전공 친구들이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

0: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사화팀입니다.
1: 오,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1: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0: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1: 어,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3: 클래식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1: 오,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4: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1: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2: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0: 쉬는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1: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0: 네.
1: 그땐 좀 놀아야죠. 에이, 수다도 떨고.
0: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1: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예.
2: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1: 난리 났겠다.
3: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2: 아이고야.
3: 아직도 그 키보드는 저희 집에 합격 기념 키보드로 남아있습니다.
1: 추억이니까.
2: 고장 났을지언정.
1: 키보드 볼 때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 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네. 아 좋네.
2: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4: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1: 어 뭐예요?
4: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1: 음악 단체 줄넘기?
4: 네.
1: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5: 네. 네. 네. 시작!
6: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 제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 세금에 환자창 내 활개 쩍 벌려 1등 마부 유랑 닮아 덩덩 그렇게 싫었다
1: 야,
2: 야~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1: 한 몸 같아요. 한 몸.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1: 잘했어요.
2: 예.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2: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3: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하이시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고광현입니다.
0: 하이시고.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우성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윤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백용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4: 타악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5: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6: 화이팅!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흥으로 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타악은 사실 단순히 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 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냥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떠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골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아,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활!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활!
4: 김생활!
2: 오!
3: 어?
5: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7: 아니, 우리 애가 시집을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8: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디 있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8: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9: 아니, 시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7: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8: 연애요?
9: 아, 이 고은하신 이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7: 뭐라?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3: 얼씨구야!
4: 얼씨!

0: 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 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 훈련, 전통 연희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예술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선배님.
0: 지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제 닮은꼴?
1: 지드래곤 선배님.
0: 예. 권지용 씨가?
1: 선배님이에요.
0: 와, 대단하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0: 누구요?
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0: 요즘 대세?
1: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3: 맞아요.
0: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1: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0: 나오겠네. 네,
1: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0: 네 진짜로.
1: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0: 맞아요.
1: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예.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출삭거리더니
5: 예예예 예예 물러거라.
0: 그래 이게 연기구나.
1: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0: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6: 네.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1: 오.
6: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0: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6: 네, 맨날이요. 한 달.
0: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6: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6: 그렇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예, 자유분방하고.
6: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연극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4: 제가 부모님이랑 예.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0: 딕션, 야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4: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0: 어떻게 해요?
4: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럴 때
0: 톤조절이
4: 네 맞아요.
0: 그렇게 돼?
4: 네 맞아요.
1: 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또 방송을 아마 또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2: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네.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세계 최고의 과로 오세요.
0: 아유 예 설명 잘했습니다 아씨. 아씨 좀 받아주시옵소서.
2: 감사합니다.
0: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1: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2: 그러니까요. 예.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1: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네.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네.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네.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3: 서 있을 때.
0: 발을
3: 이렇게
0: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1: 발레 전공 친구들은 그렇게
0: 아니 발레가 이렇게 하는 거.
2: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1: 맞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 뻗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0: 뭐 이렇게?
1: 네.
0: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네. 없으니까 포즈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2: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예,
0: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2: 아니, 사진 찍을만 나겠어요. 하나하나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네. 막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있다.
0: 그래요, 맞아요.
2: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네.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네.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다 보니까 네.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0: 아이고. 아, 그 뭐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1: 네, 파스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0: 그래요?
1: 붙이는 파스, 뿌리는 파스, 손목 발목대.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가끔 친구들이랑 너 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야.
2: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예. 또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K-POP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1: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하나 해요.
0: 아, 다 같이 하는 거?
2: 같이.
0: 어떤 거예요?
1: K-POP 댄스.
2: K-POP 댄스.
0: K-POP 댄스.
2: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0: 정확하다. 잘하네. 진짜. 역시 무용관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장시우입니다.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3: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4: 향사생활관입니다.
5: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6: 예술관이요?
5: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2: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2: 불맛이죠? 칼맛이죠?
3: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김헌선 교수고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선 것은 이 굿이 훌륭한데 좀 더 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도 생소하고 음악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매우 역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혼사굿이 형성된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있어요. 실제 이 굿에 본주가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말로 본주라고 하는 것은 굿을 의뢰한 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선정된 분이 누구냐면 곧자 승자 찬자를 쓰시고 다음에 이제 신부는 김혜경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1997년에 신랑은 부산대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는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제주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나와서 병리사로 근무하시다가 암투병 중에 사망하셨어요. 유족들이 합의를 해서 실제 뭐 했느냐면 이 영혼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2024년 6월 19일 날 합제를 했어요. 그리고 영혼 결혼식은 2005년 내 거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가 합의하에 이렇게 사진을 같이 나란히 찍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실입니까? 그렇죠? 한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이 죽음을 승화시켜서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실제 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후에 서로 영혼 결혼식 아까 2005년에 거행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유족들이 다 나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 서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요. 또 많은 부지라 그러거든요. 반드시 부주하고 그래서 독특한 문화가 가정으로 형성돼서 소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굿은 크게 뇌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 게 뭐냐면 체사 역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말로 말하면 차사입니다. 차사. 차사가 보통 망자를 데려간다 관념하죠. 그래서 차사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주도 굿 용어에서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연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체사 역마지 이걸 알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를 치게 됩니다. 연과 지를 보통 12개로 상정된 그 가상의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면 연가의 영혼을 위해서 모두 지를 치고 제육굿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단불소리라고 하는 것을 해요. 단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상당을 숙인다 그래요. 보통 이제 당크를 위해서 이렇게 당을 이렇게 설립하고 있다가 그걸 헐어냅니다. 그 당을 숙여서 뭐냐면 액을 막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제주 큰굿 보존회에서 자주 좀 오셔서 좋은 공연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굿이 좋은 인연이 되고 제주를 크게 빛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고 돌중은 양력 6월 영창이고 초날날부터 매화우던 신전님은 오늘은 초요새가 됩니다. 국가왕은 제정증 남선국은 탐나제국영 금고보전내영 이정성 울리저 저승 혼사꽃을 가지고 혹 불쌍은 영혼 혼병님댕 탐나제주 고시영관인광 김해김씨영관님 부배관 사진 멈춘 남도 국악은 국내 국악은 꼬쟁우랑 이제 청을 설련하니 만민자손들영 영원님 얼굴 보고 기상 보고 영업내당 오늘 일월 천신님을 의지하고 몸받은 서재님을 의지영 이제 청설련하고 저승 호상호 천련 좌우 병풍에 올려놓고 영혼님 잔혼잔 드리고 누님 매영 저승 가는 질 보정 저제주의 성 저동생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금엉 오라이 처서영 마지룽 이질 닦아 내건 달랑 저승 찌른 멀고 도문 3700리찔 어찌 가링 하지 마랑 부배관이 저승 홀목 심어멍 다들 노력은 탑신너영 궁극보전에서 최선을 다영 영가님 세계세깃 극락세계들의 물리정 천왕백포도업 지왕백포도업 인왕산왕국은

천상 천하 무구공별 영실당 노념마든 일만 팔천 신우엄전님 다재청 도업드립니다. 남도 국립국악원행 을든 신전님도 재청 도업이고 불쌍은 영광 영신님님 고자 승자 찬잠내당 김자 해자 잠내다 영가님 저승 홀목 심우멍 단오립센나고 이 영혼 내 굿소리가 나님 예, 진도 앞바당 백목강행 세월로의 저승 가든 영가님 내독 문배 끝에 상이시면 막 끝대면 감지원잔 술로원잔 대위험내이다 그대으로 큰곳 보전네 몸을 받은 선생님네 다제청 신도업 드립내다 시군 줄들은 울레백 것들로 다 절준 너여디려가명 천왕은 초군 문이 어찌 되명 지왕이 군 문이 어찌 되며 인왕 삼성도군 문 최선영우님 너리는 문행 어찌 되며 신공세구의 선사

같습니다. 영혼한 동은 삼맹감 삼체서 영혼님 노리는 문 돌아보았습니다. 몸 받은 조상 각항지방 이름

동방도 생생돌 한생문이로구나. 영혼 안동은 삼맹강 삼체선문도 여우때

등 각항 지방 이런 여답 도군문에 고맙습니다. 오늘 문 열린데 주잔 조곤문이곤문 선수건 날도랑 일등 삼서도곤 문 열린디동 제인정자 녹황도성 일광월광 삼맹감 삼채섯 불쌍은 영가님령 궁은암도 국립국악원들행 산문정 노리는 디동 고시영원님네 김시영가님네 열린디도 인정이고 마우려우랑 구슬러여가니응 저울레이들 세월로에 가던 영가님네동 단어령 각항지방 일은여듭 도구원문 열령 본주당불 임동을 당제 머나먼 길 매형 모시고 누님 모시고 이까지 오제 나난 고생하고 남도 국악원에서 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어른들인 모당 웃들른 우린 아이고 나도 농간 것지영 장계가곡 시집가곡 그영 아들돌 나곡 백수 천수를 누리젠 해동 총각머리 등에 놓왕 저승 떠나갈 때 오죽이낭 원통하고 가련넘내깡 오늘은 이제 금고보전내에성 제주도에성어영 고시영원님은 부산강 대학댕기당 밤늦게 귀가하단 차사고 만낭 저승가곡 김매경 영가은님은 제주대왕 병상리학과 댕기단 암투병하단 저승가닛 곧든 모을 곧든 딛 제주신 구자읍 종달릿 헌마을의 성 부모들 이영 근당들영 삼촌님이고란 혼인잔치역해 너는 산으로 가건 행왕이짓 탐나의 제주고 집이성 영혼님 모셔간 부배간을 무은 그 집이서 삼맹일 길제하고 가난 오늘은 이제 국립국악원들의 오제너니 당 칭원한 일이요 원통원 일이고 큰곳보전에도 당 고맙공 특히 이제 서로운 동생동 고맙다 착하당하영 우린 생각도 아니한 일인디 아이고 우리 동생 명성이가 생각하영 이리 꼬지우랑 이질 쳐주는 고맙고 항송하고 이대환 보나 노설구 얼굴선 어른들도 영 이제 남도 국립국악원에서 이행사를 헤어주는 잠시나마 우란 들령감수다 다 고맙습니다. 영어영 노립내당 영은 주잔이랑 저울레로 내야당 울레백 것들로 들리징 불쌍은 영령들 이제 굿소리 들어먹고 연물소리 들어먹고 요령소리 들어먹고 상내 맞춤엉 오든 살저살저엉 하단 아이고 저 요왕의 수중되어 가든 세월로에 간 불쌍은 영혼임내동 이디오랑 감전잔 술론잔 바당

신전이 뭔인지 우리 경 신천계 신내 왔습니다. 아까 한 곳은 이제 초감제, 제주도는 모든 구세가 초감제가 들어갑니다. 시작을 알리는군요. 초감제고 문을 돌아보고, 돌아보는 거 왜 돌아보냐. 혹하니 여기 이제 남도 국립국악원에 신전이 오자는데 문이 고장난 문이 없는가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돌아보니 그만한 조상이 올만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문 열림 신전 임무를 다 154 해서 최초원은 구천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간임이 저승 가는 길을 앞으로 닦을 겁니다. 요것은 이 저승 가는 이런 혼사구세의 연가질은 하루 종일 합니다. 이 길치는 게 그래서 단시간에 흘라니 좀 끊어진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포관 이거 클러라 홍포관 등 조심 때이 버서당 이홀령 들여가며 최선이문 영혼이물 안동어국 영혼이문 최선안동어여 저승가는 지령 어찌되며 모릅내다 열두 소체

아부님 어주에 비주에 가시나무 한탈 남질 눈비액이 찌리로구낭 하늘이 거득하다 지하가 콩콩마다 탐나제주 고씨 영가님 네 김혜김씨 영가님 홍인제 저승혼인 결혼식하영 부배간을 무어 저승가는지리 어찌 몰름내다 이지른 옛날 선생님 내가 지던지립내다 사일날은 진도 식고 태원느 지던지립내다 오일날은 동해안 별신군 문받은

알아들 걸 지휘한 분은 맹개난 가시남 한 탈랑 끌어가 과자 억하니 남자 영혼님은 벌통 행경이로구나. 후림의 자락 도폭자락 영혼영 여자 영혼님네

구둠 한 구둠 이뤄온다 청이슬 백이슬 더리와 더리누나 양이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라 경아님이 오늘 아직 다 못한다 시간 너무 이런데 못다 가본다 우리만 구탈 거냐 경건한 여 수황수채 더리여 더리누나 아이고 영호님이 저승가제나난 벌룸인 와상간다 청나

그럼 이제 영민 그거 아젠가 그네가 이제 제주 아젠가 구탈 때 쓰재냈구나. 어 나비야 나비야 내 놀게 돌린 나비야 두 놀개랑 네가 갖고 두 놀개랑 영우님을 들여 나비 놀도 새 놀도 텁내다 그리 말고 채서 영우님 저승가는 이제 저서 영개 또리도 노래 갑니다.

캐슬 절로에 그나 쭉동경 이리 갑서 저 상위 신들이랑 걸칩서 상위 그 후틀에 걸칩서 그 후틀에 걸 여왕이에 걸쳤습니다 그 이대미 누나를 대충

구돌이 녹은 고시영가은 임능 김시영간 임능 저승월목심응 보름탐응 구름탐응 저승갑승 이동생오란 부모님네 나이가 들엉 못도공 이동생 몸이 불편해연 못도난 이동생오란 아이고 누님매영 칠첨째 너난 나라도 가근행왕 이제 누님 잔혼잔들이고 저승가는 도릴로 안내접내다 우리 감상한다 시리 감상한다 올공개 실공개며 기울어 금바둑 옥바둑 도리노

삼처에서의 적배지 타단 상봉하구를 드렸더니만은 탐나의 제주고씨 영가님네 김혜김씨 영가님네 저승혼인잔치한 부배간 돌고 가든 최서관장패가 적실러다 영이 남네다 그등으로는 육지는 압도당산 디도당산이요 제주도는 소병리가 본양이로구나 저동달래 장하르방 장할마님 당도를 넣여다 내렸더니만은

도라미여 돌아가는구나 야 적개지를 피워가는구나 어들로 가겠느냐나는 양 이제 전남 이제 진도군입니다 남도 국내 국악원에서 야양 사흘간 저승혼상 구탄된 염수대나나 바삐 가자 제기 가자 없네다 흥울한번인이 구태였구나 신이 성방이 잠시 잠깐 처서행철을 졸립내다 야 그리 말고 초미 오른 초단상 이미 오른 조단상 삼이 오른 삼선양동 울렸습니다 천왕채서 월직사자 지왕채성 일직사자 인왕채서 발림사자 저승이원 이승강님 사고채서 화덕채서 양이야 평이제 백목강해항 세월로에 가던 채선님이로구나 이름 알려 생명 알려 가든 최서 관장님 전들의 삼맹감 삼처세 제인영

0: 소장님.
1: 이제는 질 쳐서 연가진네 질을 쳐서 이제 마지막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 이 지전 다라니 또 이 하얀 차는 다리도 되고 나에 가면서 울면서 가기 때문에 눈물 수건도 되고 이런 이제 이겁니다. 그걸 알아가네요.
0: 와그네가
1: 하도, 하도 인정 조과도 인정이란 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오천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수다마는 5만 원짜리 그럼 더 하행 들고 이렇게 쭉 나가십시다. 예. 허나 중간중간 놓십시다. 다 못 놉니다.
0: 진도 올 때
1: 아이고 오늘 이 조승들 저승 영혼님 가쟁하면 저승 차비형은 저승 가곡 영을 거우당한 얼굴 모른 조승들 기상 모른 조승들 처세형이기 빼영오랑 인정걸음 수당 오늘 인정받아 그능 저승 차비노소하고 아이고 인정하영받다 남은 걸라 그냥 아들 저승 감은 문백기디 나삼인 세월로에 가던 영혼들도 있고 그는 그래도 못다 갈라 안내멍영 바당갑성 인정걸음수당 서정걸음수당 영 이제 아이고 오늘 이 조승들 못 놀아 인정걸음 있음내당 예 날은 어느 날이며 돌은 어느 돌 수년 장래는 가르는 병원년입니다. 돌은 이제 입소월입니다. 영청유월입니다. 날은 오늘 초요새 날이 됩니다. 남도 국립국악원에서 제주에서 이제도 저리가 마흔아홉인가 예 마흔아홉님의 우멍 이제 매형 누나들 모시고 이 남도 국악원에 오라그네가 이질차그네가 저승들에 보내제네엄수다 영가영님은 고자 승자 찬짬내다 1979년생입니다 1997년에 사망해 저 부산에서 학교강 오다그네가 반비푸게 오던 교통사고 만남 저승가던 영가님입니다 예 김혜경 영가님은 1976년생입니다 2004년

몸이 아파하거니 암투병하던 세응 저승 떠나가던 영가님이외다. 예, 매년 책명 음력 책명 3월 20하루를 날 2년 전인 이제 또 합제였습니다. 예, 이대는 남도 국립국악원 예, 양산계 거성기 들러바당 고승찬 영가님 기계 김혜경 영가님 예.

김혜경 영가님 삼문 삼문 모 예. 영훈 안동원 최선임도 최서영극이 거성기 들러바당 우리 영.

일대익사자 지왕재성 일대익사자 인왕재서발림사자 저승의원 이승강님 본당신당재선 교통사고의 암병에 간 최선임의 화장의여가구 군병최선 저 진도 평목항의 세월로에 간 최서관장 행이 바쁜 최선임 내 질이 바쁜 최선임 만이군

맞네다. 태양아증 오라 날룽덜룽 월룽일루 시르방방일격 불쌍은 영혼임내양. 오늘은 칠처단 이리 없어들 본주님네 옵성 문문마다 인정거른 동백장 서백장 신성이제도 서살장 신방우진 아이고 고시영가님 남도 국립국악원에서 사나모염신한 호상우뜰

부모님 네 김씨 어머님 부배관 왕생극 나아갑세. 잔들이라 잔들여 불라 관장패도 벗음내다 적배지도 벗음 이거 클려라 벗음내다 제주 군고 보전에서 다 회원 일동 오라가는 지레 일들 못 막아줍서 차칠거리찔 비행기찔 다 막아줍서 제서 관장님에서 못 막아줍서 하늘 곧둔 신공시 신장님 큰구 보전에 몸받고 신예성방에 몸받은 조상님네 당 오늘 오라가는 지레 와줍성 고맙습니다 신이 아이 잘못하고 몽롱하고 벌랑제랑 먼딱 풀려줍신 신공시 양이 고여선생님이 알로 구버 신청 하렴하겠습니다 굿했어요 네. 상당히 도수가 도와전입니다 천상천하 무고공별 놀던 1만 8천 신전임 일본전 업상 영우님 고맙수다 고승찬 영가님 김혜경 영가님 멀고 먼 남도 국립국악원의 오랑 사진 몸천 모션 오늘 질쳐수다 일본 잔바당 저 동생 이제 졸음에 조창 제주 절도에 들어가 아버지 어머님 양우친 돌아보고

진도 바닥에서 세월로의 신물대 가든 불쌍은 영가님 내도 다 일보 한자 넘어 이제랑 곱게 잘 돌아섰어. 일부 원자님 내다 하늘 걷던 신공시 신장님 내 양우조상님 내 잔바드멍 신갈림어멍들 어서서 들리지 내일 아침 온 제주 땅들에 갈 거우다. 일부 원자님 내다 이래가면 우째방 거듭 내다 우째방 거듭 상계중계 억만 육계 숙여 모아드림 내다 알짭식은 거더당 저울내로 새병군질들 많이 권군 주자한 데려가면 가는 일도 편안입니다. 우는 일도 편안.

하나님입니다. 온 당신 당산이 경관 행이 지리 바쁜 최선인네 주잔들 지령 오늘은 세월로에 가던 최선인네 물러마가공 물러모든 최서관장님네 이제 이액을 막정 없네다 차질 비행기 찔들 못

오늘 비롯하여 오늘 이제 각 이제 학기들구랑 사령팀들 영상팀들이 영여 연구자들이여 다 삼촌님 제주말로 삼촌이다 삼촌님 내들 국보래들 오랑 가는지 굳이 냉년 막아 육세 내 오늘 최선님의 올림 내당 오늘은 최선님의 오톤불 헤어놓고 양이제도 제서관장 2026년 양이제 6월 영창입니다 초여샛날 제주도 큰구 보전회에서 양이디는 물렁고 산넘은 꼬라그네 남도 국립국악원에서 이행년 마가 울립니다 예 제사관장님네 동서남북 오는 냉년이랑 다 막아줍세네요 예 천호방액입니다 천호방액 천호방액입니다 예 이제 곧 곧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끼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나

때문에 이 추장만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옆면이거든요. 옆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2: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네.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줬다 그래. 응? 이거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특징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펑 갔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1: 네.
0: 예.
1: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우리 작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어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미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의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써보십시다.
1: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틀하고 소틀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1: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1: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이러면 다 나가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쓰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도 그러셔요. 분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이거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잠옷에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다 달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발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1: 네.
0: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0: 네. 네,
1: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장.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1: 네. 네.
0: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1: 네.
0: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이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그렇죠.

0: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어,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아, 1523번이래나 하여튼
1: 아, 뭐, 네,
0: 뭐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발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어,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요. 네.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합니다. 네? 아.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네.
1: 그럼 저도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오늘 이렇게
1: 너를 다시 보게 될 우리 충청도 그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응.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0: 응.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스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지금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우에 드린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햇살. 네. 네. 예. 창우에 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오늘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

0: 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가볍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네. 국악의 날 DJ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네? 네? 국악방송의 FM DJ 동전 이현천 8단. 네. 이세돌 8단.
1: 이세준 8단입니다.
0: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와! 경쾌합니다. 와!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1: 와, 처음부터
0: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1: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0: 예. 탁. 네. 네. 찌기 이래서 풀려요. 톡. 아.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예? 이한 절팔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네. 좋습니다.
1: 네, 네. 네.
0: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오. 편하다. 아. 네. 실수가
1: 네, 그렇죠. 아, 처음이니까 네 아직
0: 실수합니다.
1: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1: 맞아요. 네.
0: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1: 네.
0: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1: 네. 네.
0: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우와, 네, 또 성공했죠.
1: 와.
0: 와. 대단한데요.
1: 와.
0: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 몰켜 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1: 네.
0: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1: 네.
0: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1: 네.
0: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과연 네!
1: 너무 껄끄러워요.
0: 이세준 8단 이거 웬 일입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네?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1: 네 아직 몰라요.
0: 네,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1: 네. 네.
0: 이번에 소금하면 모르.
1: 왜요?
0: 이번에 소금하면 모르.
1: 왜요? 뭐 하?
0: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1: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0: 네. 그 친구가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1: 네.
0: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1: 네.
0: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1: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0: 네?
1: 네?
0: 둘, 셋.
2: 괜찮아, 잘 될 거야.
0: 그렇죠. 네. 썰렁하네요.
1: 네. 네.
2: 괜찮아, 잘 될 거야.
0: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1: 네.
0: 승기를 잡았어요.
1: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0: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1: 네.
0: 봐주다가 또 역접해 당합니다.
1: 네, 맞아요. 네.
0: 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1: 네. 와!

0: 까지 와 까지 와 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일타이도 네
1: 와
0: 이야 그냥 쓸어버리네요
1: 네
0: 네
2: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 이것이 알까기다.
1: 와.
0: 네? 와. 이 세줄팔단.
1: 지금까지 막 가족은 쓸 수가 없어요.
0: 이세돌 구단.
1: 네.
0: 알까기는 이세준 팔단.
1: 혹시 가족이신가요?
0: 와. 자, 이럴 수가.
1: 와.
0: 끝내줍니다.
1: 네. 멋있었어요.
0: 예. 오. 오히려 참 이어조팔단 우리
1: 네.
0: 다쿠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 네.
0: 네. 자, 과연.
1: 오!
0: 와!
1: 오!
0: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나이 안철이야.
1: 네.
0: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0: 좋았습니다.
1: 네.
0: 네. 이러다 보면.
1: 네.
0: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0: 네.
1: 네.
0: 자, 이세준.
1: 어? 아,
0: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1: 오.
0: 처음에 실수는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1: 네. 위험할 뻔했는데.
0: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1: 네.
0: 해달라.
1: 맞아요.
0: 그리고 욕심각진 하는데
1: 네.
0: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1: 네.
0: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1: 과연.
0: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1: 오.
0: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1: 네.
0: 예.
1: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그냥 알을 예,
0: 지킬 것인지 자세로
1: 오,
0: 예,
1: 그래도
0: 그냥 다소곳하기만
1: 네.
0: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1: 그래도
0: 네,
1: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0: 네. 네.
1: 이세준 팔단은
0: 네.
1: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1: 네.
0: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1: 아.
0: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1: 네.
0: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1: 네,
0: 합니다.
1: 진짜 대단해요.
0: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1: 아, 저는 깜짝 놀랐네.
0: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1: 네.
0: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1: 네.
0: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1: 오, 좋아요. 저는. 네?
0: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고요.
1: 네.
0: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1: 네.
0: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1: 네.
0: 예, 실력파예요.
1: 네.
0: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1: 네.
0: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1: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0: 유리하니까. 저거 뭐, 1점 승리나 4점 승리나 7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1승이 필요하니까
1: 맞아요.
0: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차 팔단도 7단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1: 네.
0: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1: 네.
0: 오 무서운 수가 있어
1: 네.
0: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그날 대국 판마다
1: 네.
0: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1: 맞아요.
0: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두 번째 대국 완전히 달라질
1: 네,
0: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1: 네.
0: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시원시원하게 논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1: 네.
0: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1: 와, 진짜 잘하는데.
0: 진짜 잘하지요.
1: 네.
0: 네.
1: 네.
0: 금원도 위해서. 예.
1: 딱 깔끔하게.
0: 아. 두더더기가 없어.
1: 네.
0: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1: 오.
0: 네.
1: 와, 근데
0: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1: 네.
0: 그래, 그런 깔끔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 네.
0: 하나 남았어요. 저.
1: 오.
0: 아.
1: 너무 아쉬워요.
0: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 달리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잖아요.
1: 네.
0: 각이 잘 안 나옵니다.
1: 맞아요.
0: 아. 네, 그걸
1: 뭐
0: 이제 약국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1: 내가 알아서 하겠다.
0: 네. 역시 무리였어요.

0: 분이나를 네. 네. 그러나 예, 뭐 가진자의 여유입니다.
1: 네. 아직 세알이 남았어요.
0: 네, 세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1: 아 이렇게 어. 하겠다.
0: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있다.
0: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네.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1: 돼요.
0: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1: 네.
0: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1: 네.
0: 이거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1: 이거
0: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승리. 이렇게 해서 이세준 팔단의 꽃은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1: 네,
0: 네, 네. 포선 끝났고요.
1: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1: 네.
0: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이한철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1: 오.
0: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1: 아, 아~
0: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네.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1: 네.
0: 네? 이한철 8단. 네. 예. 와, 좋습니다.
1: 지금 여섯 달씩 있습니다.
0: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네. 기풍이 시원시원한
1: 네.
0: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네. 알까기. 오,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네,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1: 아,
0: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1: 네.
0: 노계타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1: 네.
0: 네. 5대5. 막상 막하는
1: 네,
0: 얘기예요.
1: 오늘 재밌어요.
0: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1: 네.
0: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요.
1: 네.
0: 아,
1: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8단이요.
0: 네.
1: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 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0: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1: 네.
0: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요.
1: 네.
0: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어요.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1: 네.
0: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1: 네. 아, 그 됐다.
0: 됐다, 됐다.
1: 네. 예. 아, 지금 똑같아요.
0: 이, 예.
1: 네, 다섯 달씩.
0: 그렇습니다.
1: 그쵸?
0: 자.
1: 아, 계속 이렇게.
0: 예, 뭐 소랩을 걸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1: 네.
0: 네.
1: 혹시 최소범님은
0: 네.
1: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0: 당연하죠. 여긴 국악방송입니다. 큰 마취를하고 왔는데. 김가영 주단이 물어보면 건 혹시 그럴까봐.
1: 네.
0: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1: 네.
0: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 네.
0: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0: 네.
1: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8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8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2: 이 신구
0: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8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시부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2연철 발전! 와, 저, 음향수!
1: 네!
0: 오, 노래!
1: 와!
0: 와. 저 먼 거리에서 네. 좋은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네.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팔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1: 네?
0: 네, 이수준 팔단. 1차전 하고는 잠타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지금 네.
1: 어머.
0: 네. 지금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0: 네, 말렸습니다. 이연철 발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우와! 계속해서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네.
0: 오, 이연철 발달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연철 발달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1: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자, 그러나 이세준 8단 예.
1: 아!
0: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0: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0: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대공인을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8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네.
1: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1: 네.
0: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1: 네.
0: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1: 네?
0: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3: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초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 갈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1: 네.
0: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막았네요.
0: 네.
1: 네.
0: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래, 거나 저래, 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1: 아.
0: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0: 아쉬워요.
1: 네. 이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네. 예, 이세준 팔단의 왼손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사실 농개타법을 해도
1: 네, 충분합니다. 네. 아.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개타법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100점짜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팔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팔단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리겠습니다.
0: 진짜 멋있었어요. 와.
1: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1: 너무 잘하네.
2: 그게 잘해주세요.
1: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3: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0: 네.
3: 오.
1: 이세준 팔단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2: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0: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2: 아빠 잘했지?
4: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1: 아, 첫판이.
4: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아유,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잘 있었어?
2: 네. 너무 안 됐네요.
3: 우리 레미 잘 있었나요?
2: 네, 잘 있었습니다. 잘
0: 아유, 아주 가식적인 모습 좋네요.
2: 예.
0: 아니, 근데 첫 촬영때도 비가 오고.
3: 분명히 이거 누가 몰고 다니는 거야.
0: 이거 우리 사주를 보자.
3: 예.
0: 잡아내야 된다. 이거 누가 물이 있어요, 사주에.
2: 누구야? 팀키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일하면은 일이 잘 된다고.
0: 너만 해라. 우리도 못 잡는다. 이거 뭐 찝찝아? 이게 뭐고, 이게.
2: 좋잖아요. 비 써도 좋고,
3: 좋아요.
2: 지금.
3: 좋긴 좋아요. 저 비 좋아하는데.
2: 타이밍은 좋아요.
0: 아니, 근데 우리 그 구호라도 있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구호 같은 것도 없던데.
3: 원, 투, 쓰리, 고.
2: 이렇게 원, 투, 쓰리, 고.
0: 너무 뭐가
3: 쓰리 고 랄라 쓰리 고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2: 랄라 오빠 나
0: 아니 그 정확히 봐봐 포인트를 뭐 쓰리 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3: 그 원래 포인트가 없잖아요 아 이따 갑자기 들어가자
0: 그럼 가만히 있다가
3: 아무튼 누구라도 쓰리 고 하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0: 그럼 무조건 그거 하기로 하자
3: 쓰리 고 랄라
0: 아주 좋은 장치가 하나 생겼네요.
3: 예, 좋네요.
0: 아,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뒤에 예. 이렇게 무슨 역에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2: 진해역.
3: 아, 여기 잘했어. 이제, 잘했어.
0: 진해역이긴 한데.
2: 진해역 서 있어요.
0: 아, 여기가 이제 장원특례시 진해구. 예.

0: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역사 여행을 떠날 거예요.
1: 역사 여행. 네. 예.
0: 바다 가세요? 아예.
1: 이건데.
0: 뭐예요?
1: 지붕 아니야? 지붕?
0: 그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2: 네? 네.
3: 에? 힌트가 너무 적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1: 헬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2: 주말이. 그 약간 이건 한국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1: 내가 볼 때 창원 사람들도 모를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이거 보고. 네.

0: 알 것 같아요.
1: 아니 이걸로는 모른다니까. 이걸로는.
2: 아 근데 어쨌든 간 삼촌이 맞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3: 서령이가 맞죠?
4: 야 이거 뭐 남이야?
2: 아니야.
4: 갑자기 왜 이래? 그치? 지금 우산을 오프닝 20분째 들고 있는 지금 삼촌한테 허리 아파 죽겠는데
3: 3, 2, 1, 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오래된 건물이 안 보이는데.
1: 주변에 그렇게 생긴 건물이 없어요.
2: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1: 뭐,
2: 저 아니야?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1: 뭐,
2: 저 아니야? 초밥집 지붕같이 생겼는데? 저 아니야?
3: 아, 완전
1: 왜 그래?
3: 전혀 아니에요.
2: 아, 저 초밥집 지붕.
3: 아니에요.
2: 이상하게 생겼네.
3: 아니에요, 저거.
1: 아니, 유명한 건물이요, 유명한.
4: 저 초밥집이 유명할 수도 있지 않나?
1: 아, 무슨 말이야.
0: 동네에 이게 이런 콘크리트 건물인데도 저런 기와 모양을 다 해놨어, 내려오다 보면.
3: 어, 그러게요?
0: 맞지, 다 아. 조금씩 뭔가 기와 모양이
3: 있는. 의미가 있나?
1: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2: 안녕하세요, 어르신.
5: 안녕하세요.
2: 혹시 이거를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
4: 진해 유명한
3: 곳이라고 해가지고.
5: 우체국 같은데, 옛날 우체국.
2: 옛날 우체국?
5: 네, 여기 밑에 보면 우체국 지붕에 있는 것 같아요.
4: 나이스, 나이스.
2: 아, 이거 본 적은 있습니까?
5: 네, 비슷한 것 같은데.
2: 유명합니까, 이게?
5: 네,
2: 진해에서?
5: 네, 네, 네. 진해 제일 유명합니다.
2: 우체국?
5: 예, 네, 바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로타리 있는 데서 보면 왼쪽 편에 보면 보입니다.
2: 와! 너희는 지금 내가 맞아서 좋아한 거야? 뭐야?
4: 아니야, 아니야.
3: 아니다, 같다.
2: 아니지?
4: 아니, 아니. 나이스.
3: 렛츠고.
4: 아니, 너무 정원가 보다. 너무 유명한 건가 보다.
2: 이게 우체국이라고, 이게?
1: 해장국 하나 먹을까요?
4: 그래.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여기 진해에 이게
6: 저 밑에 우리 우체국 자리 거기 모양인데?
2: 아, 우체국이래 또.
1: 우체국, 어머.
4: 우체국?
1: 맞나 보다.
3: 맞나 봐.
2: 혹시 여기 아십니까, 여기?
6: 우체국 아니에요?
1: 우체국! 맞나 보다, 세상에.
2: 저희가 세 명 물어봤잖아요. 네. 세 명 다 우체국이라고요.
4: 네, 큰일 났다.
2: 아, 큰일 났네요. 진해 몇 년 사셨어요?
6: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 아, 6개월밖에 안
2: 진해 6개월 살았는데도 안 돼. 야, 진해 6개월 살았는데 안 돼.
4: 야, 어떻게 된 거예요?
2: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6: 김해에서.
2: 아, 김해의 자랑 누굽니까?
6: 양산군.
2: 커피 하나요?
6: 네, 하고 있어요.
2: 아, 예, 그럼 저희 나중에 돌아올 때 한 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고향 동생이야, 고향 동생. 고향
3: 동생. 맞아요, 동생.
2: 아, 김해 동생이죠.
3: 아, 그래요?
2: 고향 동생.
3: 네,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너무 자연스러운데.
2: 아, 고향 동생.
4: 큰일 났네. 우리가 너무 빨리 찾아내가지고 지금 저 분량이 조금 적어됐네.
0: 아니야, 그 나 맞는 분량이 또 생겼어.
3: 맞아요,
0: 아, 지금 너무 불안한데 우체국이어가지고.
2: 아, 여기 어디 로타리까지 내려가면 있다고 했는데.
4: 로타리에서
3: 10시 방향. 10시 방향. 어, 와, 10시?
0: 10시 방.
4: 아니 근데.
1: 어, 보인다.
4: 저거네.
1: 어, 맞다.
0: 보자, 보자.
1: 파란색 아니고 초록색인데?
4: 너무 맞는데? 아, 맞아.
2: 아, 맞네.
3: 맞네. 맞아. 색감이 조금 파란색으로 나왔네.
2: 야, 100%인데.
1: 아, 오빠 확실해요. 미안해요. 어떡해.
0: 맞지? 이 한풍구 같이 생긴 게.
3: 네, 맞네. 맞네. 맞네.
4: 아, 그거 창문이 아닌가 봐. 난 그게 창문인 줄 알았는데.
0: 그리고 네, 여기에 네모 뭐 이렇게 막
4: 뒤에 뭐가 있어.
0: 어, 저 딱 맞게 돼 있네.
7: 자, 저희 선수 입장시키겠습니다.
4: 선수요?
2: 야.
4: 아, 선수.
0: 뚜뚜뚜뚜뚜뚜뚜.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4: 하고 싶은 말.
0: 이분 아십니까 혹시?
4: 우리 그때 그 강에 같이.
0: 강에 강물 범람의 주인공.
3: 제가 가까이 제대로 짓겠습니다.

0: 소리가
1: 어때?
2: 진짜 어떡해
0: 소리가
1: 어때?
2: 진짜 어떡해
0: 빨개
1: 말이 빨개?
0: 빨개 사대기인지 이건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2: 아 어떡해 아.
3: 아니 우리 상국이 형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나 속상하네
0: 쓰리 고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2: 아 진짜 아프다 아프다
0: 아니 진짜 빨개졌어요
1: 빨개졌지

0: 저 어떻게.
1: 이건 100% 맞다는 말이지, 이게.
2: 아니, 이거.
1: 아, 누가 오셨어? 어,
3: 누가 오셨어? 안녕하세요.
1: 예.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아, 예. 예. 예. 아, 누구십니까, 근데?
0: 지네를 사랑하는 남자 이현호호호
1: 이현호호호
0: 이현호호호
3: 아 이현호호호 아,
1: 네, 네. 욕심 있으시네. 욕심 있으시네. 지금 저희는 여기를 찾으러 왔는데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맞는 거죠?
0: 잘 찾아오셨네요. 아~ 네, 네, 잘 찾아오셨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입니다, 현재.
1: 우리나라에서요?
0: 예.
4: 가장 오래된 우체국.
0: 예, 맞아요. 111년? 사적으로, 문화재로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사적 191호 우체국.
2: 문화재야. 예.
0: 여기는 조선의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이 문왕 배우도시로 건설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를 싸그리 다 뭉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본 오함대 사령부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2만 명, 5만 명까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작은 우체국이 저 맞은편에 있다가 네. 2년 만에 이 새 우체국을 건설하게 됐고 당시 그 러시아 르네상스풍 양식으로 네. 건설을 했습니다.

0: 지금도 이게 저희가 간판으로 봤을 때는 우체국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1: 지금 밖에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예. 아주 깨끗하죠. 네. 거의 수리한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수리한 흔적이 없을 정도로.
2: 네. 아니 이거는 좀 치우세요.
3: 누구해 진짜. 뭐냐고 이게. 누구해 진짜. 뭐냐고 이게.
4: 뒤에도 지금. 요 뒤에도 지금.
2: 아니 형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0: 우산 세 개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잖아.
1: 여기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0: 이현. 호호.
2: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죠?
0: 네, 하지 말고.
1: 혹시 클래식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네네네. 봤어요.
2: 보셨어요? 손예진.
1: 네, 손예진, 조승우. 네. 네. 그때 여기 우체국에서 소포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수원 우체국으로 나오는 게 이 진해 우체국이었어요.
0: 근데 여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여기 왜 여기 1년 뒤에 가요? 여기 느린 우체국통?
1: 옛날 추억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우체통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이 있어서 새로 설치를 했고 미리 수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예, 그때 알아서
0: 와. 야 그럼 우리도 이거 1년 뒤에 하나 보내도 괜찮겠네.
1: 그럼 겐지스로 가볼까요?
0: 예! 그럼
5: 가보시죠.
1: 아, 들어오시죠. 우리 산 뜨고 갈게요.
5: 아, 멋있다 진짜. 예. 진짜 오래된 느낌.
1: 예.
5: 너무 바닥도 그렇고.
4: 와우!
2: 우와 바닥도 완전
1: 바닥도 그렇고
4: 느낌
5: 학교 같다 학교
1: 예, 옛날 조금 학교. 이렇게 수리를 하곤 했지만은 그 원형 그대로 거의 보존돼 있어요. 그리고 110여 년 됐지만은 당시에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만든 이 창 한번 보세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 타원형으로 돼 있죠.
5: 높아요.
1: 올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가.
0: 와, 시원하네. 시원하네.
1: 오, 옆에 여기.
4: 안에
0: 들어가 있네.
3: 있어도 어떻게 멈추지?
0: 야.
3: 자기 열만큼, 열고 싶은 만큼만 딱 멈춘.
0: 이거는 네. 지금 있어도 되게 유용한
4: 네, 약간 편리하겠다.
1: 그렇죠.
0: 야.
1: 지금 밖에 나가면 보이겠지만 이 지붕이 있습니다.
0: 지금 이게 지붕이 우리가 찾아오는데 이거
1: 네네네. 요게 지금 동판입니다. 동판인데 네.
3: 그러니까요.
1: 이게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참전을 하잖아요.
0: 네.
1: 이 동판을 뜯어가가지고 네, 군수품으로
0: 군수품.
1: 총탄이나 포탄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네. 동판이 그렇게 쓰이잖아요.
0: 네.
1: 최근에 다시 이제 문화재가 되면서 동판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0: 아 다시 복원한 거군요.
1: 네네네. 네.
0: 프롬이 보내는 거데이. 1년 뒤에 보내는 편지.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또 기밀 편지이기 때문에.

0: 전 저에게 썼습니다.
1: 아, 본인에게 보내는 1년 후에 아, 승태.
2: 39살 승태야, 안녕. 쓰리고는 계속하고 있니? 엄빠 집은 사드렸니? 그래, 잘했다. 사드렸어요, 지금.
1: 아, 1년, 지금 오. 1년 사이에 사드렸구나.
2: 건강히 잘 지내라, 안녕. 사랑한다.
1: 아, 본인 애가 좀
3: 목표.
1: 있는...
3: 목표, 예. 좋아요.
1: 우리 이래미는 누구한테 썼어요?
4: 저도 엄마한테 썼는데
1: 아, 벌써 눈물이 난다.
4: 엄마, 매일매일... 아, 저도 울 것 같은데? 읽을래?
1: 왜? 제가 읽었어. 엄마, 매일매일 엄마 생각하고 보고 싶어요. 지금 아름다운 곳에서 재미있는 촬영하고 있는데 엄마도 한국 오셔서 이렇게 예쁜 곳을 함께 다니고 싶어요. 내년에도 건강해요. 아름다운 사랑하는 나의 천사 엄마에게. 예.
2: 아니 근데 뭐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있잖아요. 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1: 어머니 언제 마지막에 봤어요?
4: 세 달 전에?
2: 뭐야?
4: 3개월 전에.
1: 야, 우리 엄마 본지 내가 4개월 5개월 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본지
2: 그래도 아이고. 물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4: 네, 근데 8년 동안 한국에 살았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일주일 동안만 보고 그러니까.
2: 보고 싶겠다.
1: 근데 이게 지금 한글로 쓰셨는데 어머니도 이거 한글을 알아요?
5: 네? 언니가 얘기가 달라지죠?
1: 예리하다.
5: 얘기가 달라지죠?
1: 예리한 기죠. 아, 저는 우리 쓰리고 멤버들에게
2: 와,
4: 어머.
2: 예. 진부해.
1: 다들 잘 지내지? 1년 전에 너희와 함께해서 즐거웠는데 어느덧 또 멤버가 바뀌었구나. 그러게 촬영할 때 잘하지 그랬어. 형은 지금도 쓰리고 잘하고 있어.
2: 형은 뭐야? 나야.
1: 아니, 나. 언제 시간 되면 게스트 와. 잘 지내.
5: 와, 진짜 너무
4: 감사해.
2: 인성 나온다, 인성.
4: 너무 힘들어, 오빠.
5: 딱 눈물 나온다.
1: 아, 웃어요?
4: 와,
5: 잘 배달되렴.
4: 감사.
5: 승태상 조커.
2: 와.
4: 1년 뒤에 뵐게요.
2: 네, 우리 레미 거 터키로 갑니다.
1: 아이, 터키로.
2: 터키에,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1: 아이, 예. 제 건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2: 왜요?
4: 아, 왜요?
1: 잘못된 편지입니다.
2: 아, 왜?
1: 1년 뒤에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2: 아니요. 형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넣으세요.
3: 맞아요.
2: 그러니까요.
1: 아, 아,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1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또 체험해보니까 진짜 뭐 뭔가 좀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2: 맞아요. 네.
6: 그럼 우리 다음 원해로 한번 보러 갈까요?
2: 원해로
1: 약간 더
2: 혹시 약간
6: 맞아요 힌트가 있죠. 예.
5: 아, 진짜요?
1: 진짜? 진짜?
5: 먹을 거?
2: 상해로 이런 거 있죠.
5: 먹을 건가요?
2: 여기 거기네. 아까 거기네요. 내 옆서.
1: 아, 우리, 아 옆에요?
5: 그러네.
2: 그죠?
5: 그러네.
2: 선생님
6: 맞아요.
1: 오래돼 보인다.
6: 여기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3층 집인데 여기는 요정 고급 술집. 왕복이 돼서 보니까 사미센. 일본 악기들 이런 연주하는 것도 있었고.
1: 여기가 원해루네요. 네.
6: 왕복 이후에는 중화로를 써서 그 2세 아드님 지금
2: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먹고 가야
6: 했었습니다, 최근.
1: 어, 지금 안 해요?
6: 예, 예.
1: 그럼 바로 왔어요, 안 하는데.
2: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6: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장군의 아들 2 촬영을
2: 했었기도 했고.
1: 아, 진해 촬영을 많이 하네요, 여기.
6: 흑백다방에서는 화차도 촬영을 했고.
1: 그럼 여기 진해에서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촬영이 뭐예요?
2: 장군의 아들 아니에요?
6: 장군의 아들 2.
1: 아이, 아니죠.
2: 아니, 아, 2예요, 2?
1: 아.
2: 아.
4: 힌트.
6: 쓰리고.
1: 아.

0: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합니까?
1: 예, 아쉽게도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0: 그러면 우리 이거 시계가 12시 다 됐는데 네. 우리 점심은 어디서 먹어요?
2: 배고파요.
3: 이거 선생님한테
0: 아니 뭐 밥값이라도 주고 가요. 아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거 식당 아빠한테 와갖고 밥을
3: 깡패예요 뭐예요?
0: 아니, 깡패는 아니고 그럼 역사여행은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1: 아이고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예, 아,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4: 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0: 아, 네.
4: 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두 명, 두 명씩.
2: 아. 팀!
4: 네.
1: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3: 아, 이렇게요?
0: 야, 그럼 이거 1편이랑 똑같은데?
3: 아, 그렇네. 우리 1편에도 이렇게 했는데.
0: 야, 이거 계속 적수로 가는 건가요? 아.
4: 자, 일본군이 총탄으로 사용한 진해 우체국의 지붕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5: 나!
4: 티! 나.
5: 청동!
2: 빨리.
4: 땡. 기회?
0: 아, 아니, 안 있어.
2: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0: 돈!
4: 땡. 이쪽 기회 있습니다.
0: 오, 씨. 뭐지?
2: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지? 넌 뭘 들은 거지?
0: 지붕을 총탄으로 썼다 했잖아.
2: 네.
5: 나!
4: 네.
5: 청동!
2: 나? 아닌가 봐요. 땡.
1: 요게 지금 동판입니다. 동판인데 네. 동판을 동판이 동판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0: 아.
4: 네, 초성 힌트 드릴게요. 두 팀 다 기회 있습니다.
0: 네.
4: 피우.
0: 티. 파동.
4: 땡.
5: 나.
3: 동판.
4: 띵동댕.
0: 아.
2: 대박.
4: 아. 1대 0입니다. 오늘. 우리 해설해주신 해설사 선생님의 이름은?
5: 나! 티!
4: 나.
2: 티지.
5: 이현호호호!
4: 딩동댕.
0: 땡! 땡! 땡! 땡! 땡! 땡! 후호호라 했잖아.
2: 아, 처음에
5: 티!
2: 티!
0: 이현호!
2: 호호호!
5: 어, 아니라니까! 나! 이현호!
4: 딩동댕. 나 티.
2: 맞잖아. 아니?
0: 아니, 저걸 받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4: 이현호 씨
3: 잘했다. 잘했어, 맞아, 잘했어, 맞아.
4: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0: 아, 스트레스요.
4: 진해 우체국의 지붕은 어떤 건축 양식으로 졌을까요?
5: 티!
4: 네.
0: 르네상스.
5: 오, 오, 맞아.
4: 정답.
3: 우와.
5: 티!
2: 티!
0: 왈츠.
2: 그 여자 배우님 편지 쓰는 장면.
4: 정답.
0: 예.
2: 팀워크!
4: 원외로에서 네. 촬영한 영화는
5: 네.
0: 장군의 아들 2!
4: 아~
2: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0: 2잖아, 2!
4: 맞아요, 맞아요!
0: 원도 아니었어, 2야!
2: 센스! 아, 아쉬워,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4: 자, 우승한 팀 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이게 우선 선택권
3: 근데
4: 드릴게요.
3: 뭐 제가 저번 주에
2: 선택 잘해야 돼요 우리.
3: 우리가.
4: 어 뭐야?
2: 되게
4: 와
2: 신나졌네.
4: 제가 봤을 때
0: 이게 좀 변할 것 같은데.
4: 그렇죠. 이거 변할 것 같아.
0: 아니 하지 마.
2: 이것도 필요해요 사람한테 이거.
0: 아 이건 조금 우리가.
2: 네 맞아요. 맞아.
0: 자, 우리 예, 선택했습니다.
2: 선택했습니다.
0: 선택했습니다. 이거 일단 보지 말고 펼치면 됩니다.
2: 네.
0: 보지 말고 일단 선택을 했으니까.
2: 아 재밌을 것 같아.
0: 하나, 둘, 셋. 신체 건강하게 신체를 강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신 건강.
3: 아니 근데
0: 건강.
3: 네. 이게 낫어. 아니 저 스트레스 받아. 우리 머리나 안 돌아가. 스트레스 받아.
0: 네.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고 아 이거는 뭔가 아 정신 수량.
3: 이거 뭔가. 봐봐. 지금 요가하는 거. 요가하는 거야.
0: 예. 아 예.
3: 돈 주나 봐.
4: 신체 강화를 선택하신 분께는. 네. 제가 요걸 드릴게요.
0: 어머, 돈이다.
2: 어머?
3: 야, 우리가 돈이다, 야.
2: 세상에 나. 세상에 나.
0: 돈, 돈, 돈, 돈. 우리는 그냥 주소인데?
2: 주소.
0: 또 역사 탐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자, 두 분은 출발하실게요. 그냥 주소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3: 가세요, 글로 가세요.
0: 저 사람들은 출발 안 해요?
3: 예, 네, 저희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저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0: 아이고, 우리 신체 강화 잘 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이따 봬요.
3: 아, 정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0: 정신 건강.
3: 두 분이서.
2: 인천동로 49. 25분인데요, 자로?
0: 뭔데?
2: 뭐라?
0: 바다 앞인데?
2: 바다 앞이요.
0: 아니, 그래.

0: 뭐지? 힐링이라고 이거? 저.
1: 와 이거 뭐야? 뭐야? 바람 와 이런 불어.
0: 뭐지?
1: 뭐야 이거?
0: 어? 언니 요가 요가 안 해요?
1: 추구라. 야 이런 날 배를 타면 안 돼.
0: 뭘 미약? 아니 정신 건강이라고.
1: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자.
0: 빨리 가요,
1: 일단
0: 가요.
1: 가자 일단. 와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 출항이 안 되죠?
2: 됩니다.
1: 돼요?
2: 네, 빨리 타세요.
1: 아 이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사장님.
2: 저도 안 벌고 싶습니다.
1: 아 이런 날씨는 안 되는 거예요.
2: 괜찮습니다. 빨리 타세요. 네.
1: 이거 뭐 대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나는.
0: 아니요.
1: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나? 아니 근데 저희 뭐 차원의 맛을 찾아서 간다는데 뭘 잡으러 가는 겁니까?
2: 한참 전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3: 전갱이.
2: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둘이서 오늘 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죠?
2: 노 코멘트. 출발하면 되지요? 아, 예.
1: 노 코멘트네.
0: 노 코멘트. 어머. 어머.
1: 오빠 손 잡아. 꼭 잡아. 오빠 손. 오빠 손 꼭 잡아. 오!
0: 와! 오!
3: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 딴 팀은 어디 갔는데? 뭐 하고 있는데? 어디야, 너희?
4: 아니, 우리는 지금 밥 먹으러 왔지.
1: 밥 먹으러 갔다고?
0: 밥 먹으러 갔다고?
1: 뭐야, 저게?
0: 아,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4: 이거 봐라.
1: 그럼 너희는 그거 먹는 거야, 그냥?
4: 어.
5: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6: 잘 먹어야죠.
5: 맞습니다. 오늘 창원의 맛을 찾아 떠나십니다.
0: 우리 정이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 그랬어.
4: 창원 맛집. 내가 볼 때 아구찜이.
0: 아구찜?
4: 마산 아구찜이잖아, 무조건.
6: 불고기 봐봐. 아, 마산 아구 불고기라는 게 있어.
0: 아구 불고기 처음 들어보는데.
6: 그러니까 우리가 아구찜은 먹어도 아구 불고기 잘 여기 와서 먹어야 돼. 서울에서 잘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되게
6: 일단 어시장으로 우리가 가보자.
0: 네, 일단 가서
5: 신체 먹어 가겠습니다.
0: 안녕.
6: 아구 불고기 근데 10만원씩 다 먹을까? 아구 불고기.
7: 맛있는 커피 좀 사러 왔어. 전복도 사가서 커피도 좀 사가서.
6: 여기네. 야, 여기 딱 있네, 아주.
0: 와.
6: 봐봐.
0: 아구탕.
6: 아구탕, 아구찜, 아구수육, 아구불고기. 저희 아구 먹으러 왔는데.
8: 네, 마산 오셨으니까 불고기를 드셔보셔야 돼요.
6: 불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8: 네.

0: 아구 불고기. 어 끊겼어.
1: 끊었어. 열받아 죽겠나 봐.
2: 어제 끊겼어. 아우 고소해.
0: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자. 껍질도 붙었어. 아주 특히 맛있게 생겼다 이거.

0: 대박이다 이거. 와.
1: 아, 나 이거였네. 나 아구찜이 아니었네. 나 불고기였네. 진짜 맛있어.
0: 아니 그거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와.

0: 다음부터 뽑아야 될 것 같아.
1: 현주, 지난번에 생각해요. 우리 너무 욕심내가지고 엄청 뭐라 그러셨잖아요, 상수 선배님.
2: 아니, 일단 먹어야지.
1: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어.
1: 아, 근데 삼촌,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우리 사가야지. 해물 네, 사가야지.
0: 맞아, 맞아. 네,
1: 너무 아니, 먹고 오, 맛있어.
0: 그 와중에 이거 좀 먹봐라.
1: 어머, 세상에 나. 우와. 어머, 세상에, 세상에.
0: 우와. 우와.
3: 이거 안에 이거 봐.
0: 어, 뭐야, 이거? 어머,
4: 귀염버, 귀염버. 어?
0: 진짜로?
1: 친구가. 아,
0: 이거 생으로 그냥?
1: 생글 때 먹어도 돼요?
4: 맛있겠지?
1: 어때요?
3: 맛있어.
0: 우와.
1: 전복.
0: 전복 향이.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우와. 아니.
4: 와 맛있어 맛있어.
0: 아니 이거 먹어야 돼.
4: 그거 잡채 건너리 안 불려봤어.
0: 너무 맛있어.
4: 그거 잡채 건너리 안 불려봤어.
5: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돌까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라 모르지만 난 나라 믿는 것은 그대뿐.
1: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장어.
0: 좋아요.
5: 꽃을 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무사랑 무사랑 무사랑 무사랑 무사랑 무사랑의 꽃이로구나.
1: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0: 네? 야는 힘들겠대. 제일 무거운 거. 야는 힘들겠다.
1: 멤버들 같이
0: 둘이 달라졌어 지금.
5: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와 이거 잡기는 하겠나. 요 바다 한번 감독님 바다 한번 찍어줘요. 아무도 없어.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두세단은 채소 있어야 되거든. 몇 마리를 원해요? 원하는 마리 수를 말해봐요.
7: 10마리.
6: 10마리? 네. 아, 10마리 너무 작지.
7: 어.
6: 땡국 맞게 할래? 땡국 맞게 할래? 아니,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시간까지는 해줘야지.
7: 4시.
6: 4시?
7: 네.
6: 막 3시 반이다. 지금 낚시를 이 정도면 미끼 달고 대 넣고 선배님 끝났습니다 이럴 것 같아. 에이 이거 좀 심했다.
7: 4시 반이요.
6: 4시 반. 네. 4시 반.
1: 4시 반.
6: 4시 반.
1: 한 시간 안에 10마리?
6: 너가 맞을래?
1: 갑자기요?
6: 이 외국인이 갑자기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야, 냉정하네. 정이 없네, 토끼 애들. 정이 없어.
1: 아, 아닙니다.
6: 자, 빨리 준비하자. 시간이 없다. 지금 4시 반까지 시간이 없다.
8: 새우를 많이 걸면 걸수록 유리하십니다.
6: 아, 오케이. 새우 다 걸으래.
1: 네. 어. 바늘 다 해야 돼요. 렛츠고.
6: 너 뭐 또 감이 있어? 이래?
1: 아니요, 아직이요.
6: 김군이 들어가서 10마리만 좀 끼워 넣어줘요.
8: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어, 물었다. 물었다.
1: 물었다 갔어.
6: 아, 왔는데.
1: 먹고 갔어요.
6: 맞지. 왔어, 우르두두. 오!
8: 왔다.
6: 우르두두. 오!
8: 왔다.
6: 왔다, 이거 무조건 왔다. 이거 무조건 왔다.
1: 왔어. 이거 진짜다. 왔어. 진짜.

0: 나 이거 100%다.
1: 100% 왔어.
0: 오! 이거 우두두둑 했다. 제발 정갱이. 와! 정갱이! 정갱이! 와!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야, 이 떨어졌다. 야, 세 마리 같아. 두 마리가 떨어졌어. 아, 나 미치겠네. 저 선생님 좀 해줘요. 야, 지금 경기 밭이다, 밭. 지금 밭이다.
2: 밭이면 감독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안 돼. 아, 근데 아까 세 마리 올라올 때는 진짜 이 뭉치하면서 다다다다다닥 하더라고. 손만 좋았어.
1: 오, 왔어. 오, 힘이 세. 두 마리인 것 같은데? 우와, 크다. 오!
2: 이건 고등어.
1: 고등어?
0: 야, 고등어는 아니야! 고등어는 아니야! 쟤는 정갱이를 잡으라, 이거 고등어를 또 잡고 있냐?
1: 어! 잡았어요!
0: 됐다. 두 마리다. 왔다.
1: 오, 대박.
0: 됐다. 이거 한번 빼주세요.
1: 오! 우후! 오빠, 하이파이!
0: 이거 정쟁이 밭이다! 긴장되지? 어? 긴장돼! 된다. 이건 무조건 된다. 됐다. 오빠 왔다.
1: 오, 왔다! 오! 왔어. 오케이. 이번에 빨리.
0: 비켜라! 두 마리다! 비켜라!
1: 여기 도와주세요.
0: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안 던지면 빠지더라고. 이동 중에 세우껴. 전투 낚시다. 전투.
1: 오빠 저 좀 쉴게요. 안에서 좀 쉴게요.
0: 영원히 쉴래?
1: 세 마리만 나왔으니까 오빠가 잘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잡으면 돼요. 딱 한 번. 빨.
0: 쟤 다음 주부터 안 놀라잖아 나. 와, 언니 와 그러노? 아니 쟤 왜 저래? 왜 들어가? 너 내가 꼬셨지? 불합리한 또 이래 또 협박을 했네. 아, 세 마리 금방 올 것 같은데 한 번에 세 마리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이게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아, 네트워크 MTL이 없어, 지금.
3: 10분 남았습니다.
0: 레마! 레마! 빨라! 레마! 저 얼마 안 남았어! 그거 비켜요. 이거 한 번에 훅 간다. 됐어.
3: 4분 남았습니다.
0: 레마! 빨라!
1: 오빠, 잡았어요?
0: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1: 한 마리만?
0: 한 마리 빨리 들어와.
1: 아, 오케이.
0: 한 마리 남았어.
1: 오케이. 천천히. 있었는데? 있어.
0: 왔어? 있죠? 올려.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1: 오자마자.
0: 오!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1: 이래면 손맛.
0: 야, 그 옷들 떨구면 안 된다. 떨구면 안 된다. 오, 됐다.
1: 조심. 예이.
0: 끝났지? 아, 쟤 열 마리 맞잖아.
3: 맞아.
1: 열 마리? 네. 감사합니다.
0: 야.
1: 그래도 오빠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살살해요.
0: 아니, 난 얘를 이제 안 볼 거야.
1: 세게 하면
0: 이제 난 얘 이제 안 볼 거고. 자, 아, 저 카메라 좀 내려. 야, 이 샷이 잡혀야 될 거 아니? 이걸 좀 내리라고. 이마 좀 아니, 이걸 내리. 카메라 좀 내리고. 아.
1: 오빠, 우리 오늘부터
0: 뵐게요. 아, 시원하다. 아주 좋네. 야, 이게 선상이야, 이거. 아, 고등어 해 맛있는데. 아, 아쉽네. 근데 이 우리 창원 이쪽에 왜 이 정갱이가 유명한 겁니까?
4: 서해 쪽은 이 정갱이 자체가 없습니다.
0: 아예 없고.
5: 올해 이게 못 살기 때문에. 그것도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엔 드물죠.
1: 야. 올린 저희는 특히 해서

0: 한국은 알코올 먹는 문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처음을 회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중독됐어요, 진짜.
1: 와, 와~ 이거 봐라, 봐라, 봐라. 야, 이게 진짜 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정갱이 회.
2: 네, 맞습니다.
0: 어, 우리가 잡았는데 뿌듯해요. 아,
1: 나 약간 이거 멸치 같은 고소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지금 기름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맛은 있습니다.
0: 맛있네. 부드러워요.
1: 와, 맛있는데요?
2: 맛있습니다.
1: 식감이
0: 스테이크 식감이요.
1: 와, 완전 아삭아삭은 아니야. 아삭아삭은 아닌데 뭔가의 그 물컹보다는 아삭 물컹 사이 느낌의.
0: 맞습니다.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1: 아,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0: 그런 식감.
1: 아, 근데 진짜 맛있다.
0: 오, 맛있다. 지금 딱 좋아.
3: 멤버들 또 남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시면.
1: 예?
0: 아니요.
1: 걔들은 남겼냐? 걔들은 남겼냐? 내 100%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남겼다.
0: 맞아.
1: 아고 그거.
0: 안 남겼어요.
1: 아, 맛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출발하시죠.
2: 네, 알겠습니다.
1: 예, 가보죠. 예.
0: 와, 밤이 됐어요,
1: 아,
0: 이제.
1: 아, 뭐 하루가 길다, 길어.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야? 우리가 이런 집이 있었어? 뭐야?
0: 어? 펜션?
1: 오, 이쁘다.
0: 와, 한옥 같아요. 어, 왔네요.
1: 그리고 신발 보니까 왔는데? 야!
2: 왜?
0: 왜?
1: 야, 왜는 형이 부르는데?
4: Welcome to come on.
1: 뭐야?
4: 안녕. 안녕하세요.
1: 우리가 맛있는 거 뭐 잡았어?
5: 어, 잡혔어요?
1: 어, 잡았지. 우와, 진짜로?
6: 잡았지.
5: 대박!
1: 우와!
5: 우와! 진짜 잡은 거야?
1: 진짜 잡은 거야.
2: 이게 뭐야? 무슨 고기죠, 이게?
1: 이게 정갱이.
0: 정갱이.
1: 뭐야, 그거나?
2: 소라, 꿀소라.
1: 어.
2: 사왔어, 우리가.
1: 야, 나 소라 좋아하는데.
2: 그러니까.
1: 와. 아니, 문어도 샀어?
2: 샀지!
1: 샀어, 나. 이거 뭐야? 우와.
2: 아니, 엄청 크다. 이거 자연산이에요, 다?
1: 우와. 아니, 이게, 우와.
7: 4만원 정도 돼요.
2: 4만원? 아. 아니, 그러면 한 3만원 1kg짜리 없어요?
5: 좀 작은 사이즈. 얘도 커 보이는데?
7: 이렇게 100개 안 넘어. 1kg 치면 돼. 1kg 3만원.
5: 어머.
2: 이런 거 전복도 삶은 거 같이 맛있잖아요, 그죠?
7: 그렇죠.
2: 이런 거는 이렇게 한 접시 얼마씩이에요?
7: 만원.
2: 딱 만원이네.
5: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2: 2kg만 일단 주세요, 2kg. 어머님이 싸시는 동안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돌까요, 정말로. 나는 아직 사랑이나 모르지만.
1: 승태야,
2: 네?
1: 너가 일단 소라랑 문어를 끝내라. 내가 조림을 할게.
2: 조림 할 거야?
1: 어. 밥 있나, 근데?
5: 없어요, 삭정.
1: 그러면 뭘 먹어?
2: 아니, 저희는 10만 원 드렸는데.
1: 너희 뭐 했는데,
5: 아니야.
1: 근데?
5: 아니.
1: 너희 10만 원 받았었어? 아니. 난 아까 3만 원 정도로 받았는데.
5: 아, 그 아니야. 봐요.
1: 아얘야야 앉아봐봐. 얘기를 하고 좀 하자.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다 지금. 너희 뭘 했는데?
2: 아, 이거 우리 사왔잖아. 이거 그냥 먹어. 이거 지금 아주 건강 속에서 사왔어. 우리 신체 건강.
1: 아니, 그게 뭘 얼마를 받아서 뭘 하고 왔냐고.
2: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네.
1: 뭐래? 밥이 없어. 김치도 없고.
0: 우리한테 저녁 먹이려고 장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2: 아니, 우리가 그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 우리는 낚시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게 걸려서 간 거잖아.
0: 아니, 트로트 가수인지 연기자인지 모르겠네.
1: 이제 저쪽하고는 선을 긋는 거다.
0: 그래요?
1: 어, 저 애들이 안 맞는 거 같아.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뭘 했는데?
2: 아니, 가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빨리 이거 올려가가지고.
1: 아,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5: 진짜 큰 돈이에요?
4: 한 주에 조금만 기다려봐.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5: 아, 귀여워.
2: 이거 구워, 구워. 이거 굽자, 이거. 그러면은.
5: 아, 너무 귀여워.
4: 이요. 이요. 이요.
5: 여러분, 소라가 들어있습니다, 소라.
2: 아. 안 빼다.
5: 쑥 넣었다가.

0: 와우.
1: 뭐 우리 할 거 없어?
2: 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0: 네, 다 하고 있습니다.
2: 이봐요, 이거. 이게 물이 팔팔팔 끓어야 되는데 이거 넣는다고 안 끓래? 물이? 전부 여기다 넣고 전부 내장을 여기다 넣지. 전부 내장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 또 맛있겠죠?
0: 상관없지.
2: 네, 또 맛있겠지.
1: 요리 뭐 할 거 없어?
2: 없어요. 가만 앉아 계세요. 이제 막 너무 맛있어 지금. 가만 있어. 이제 큰일 났어.
0: 큰일 났어.
3: 왜? 네? 가서 봐봐요.
0: 먹나?
3: 불안하다.
0: 불안하네요.
4: 너무 편해.
0: 한번 믿음이 깨지면.
2: 어, 아, 뭐.
5: 아니, 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2: 먹어야 돼.
0: 네. 아, 배고프시겠다. 잘 얻고 있니? 어, 끓이고 있고, 좋아요. 소라랑 전복. 이게 뭐지? 아, 문어. 그래, 잘했다.
4: 저 조합을 알 수가 없네. 파악이 안 되네.
0: 문어가 이상해.
1: 왜 이상해?
0: 아, 자꾸 거품이 막 올라오고.
1: 그래, 원래 거품이 올라오지.
0: 막 넘치고 이상해요.
1: 넘쳐?
0: 넘쳐.
4: 야, 제가. 이거 얘도 불안한데. 내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야, 이게 뭐야, 이게.
2: 아, 그렇게 하면 돼. 가만히 있어.
6: 서령아, 가위도 하나만 갖다 줘.
7: 네. 가위.
4: 이게 전복을 넣었구나. 전복이 지금 다 돌아다니는데?
0: 더 맛있지 않을까요, 넣으면? 아, 이건네.
4: 이거 쓰고 있어.
0: 그래.
4: 왜?
0: 그래.
4: 이걸 일단 근데 한번 조금 한번 식혀야 돼.
0: 어, 왜요? 식었잖아요.
2: 안에 탱탱하게.
0: 받은 것도.
4: 와! 뭐야. 저 소라도 들고 오라. 소라.
0: 소라 맞아.
2: 저거 그러면 저거랑 소라를 주고 소라를 들자.
0: 가져가.
4: 어, 생선 구워.
0: 가겠습니다. Let's go. 냄새가 좋아요.
2: 괜찮아.
0: 냄새 너무 좋아.
1: 어, 어떻게 넘어?
2: 괜찮아.
0: 냄새 너무 좋아.
1: 어, 어떻게 넘어? 어, 맛있어.
2: 아! 소금을 뿌리면 안 됐네. 이거 밥이 없는 또 이거 짜다 보니 난리 났어.
0: 그러니까 김이나 밥이나 있어야지. 밥이 진짜 필요할 텐데 오빠. 이 생선 있는데 밥 없이 어떻게 먹어?
2: 아니야.
0: 밥이 필요한데.
2: 근데 맛있을 것 같다.
0: 네.
2: 맛있을 것 같죠.
4: 그거만 사주면 되는 거잖아.
0: 네, 네 맞아요.
4: 어, 그럼 문어를 살 쓸게.
2: 예.
0: 전 여기 앉을게요. 왼손잡이였어? 와, 문어 진짜 크다.
8: 와우, 문어 대박.
0: 맛있게 생겼어.
8: 너무 맛있겠다.
0: 퉁퉁퉁퉁. 근데 두 분이 배부르지 않아요?
8: 아니요, 저희도 움직여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4: 야, 문어 저기 암쪽.
0: 아, 맛있겠다.
5: 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와!
4: 소라 맛있다.
0: 대박. 어머, 얘 소라. 어머.
2: 잘 먹겠습니다.
4: 많이 드십시오.
0: 와. 와. 맛있어.
1: 야.
0: 소라 대박이에요.
1: 야, 진짜 맛있다.
4: 와, 맛있다.
0: 전복 커피 그거
1: 응, 전복해.
0: 와, 소리 여기까지 들려.
4: 정쟁이 아무도 안 먹는다.
5: 아, 제가 먹고 있어요.
1: 야, 이거 전복해.
4: 뭐하러 이거 했노? 이게 정신 건강이가.
1: 어? 근데 네. 봐봐.
4: 이거 좀 맛있다.
0: 구워 먹어도 맛있네요, 이거.
1: 그치?
0: 네.
4: 맛있어?
0: 네.
4: 그래서 너희는 뭐 했는데? 무슨 이게 뭐. 국가정보원에서 너무 비밀이가.
0: 다음 준비해.
4: 말이 일어나노.
1: 이 신체 건강이니까 먹어야 된대요. 뭐를?
4: 아, 10만 원치.
1: 예.
4: 엄청 좋은 거 있네.
1: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치를 먹어야 된대. 그래서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 마산에 아구찜이 뭐가 된다.
4: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
1: 아니 진짜로. 제가
4: 야. 아, 개가 한 번도 안 짖었잖아. 쟤 한 번도 안 짖었어. 우리 들어온 이후로 개가 있긴 있었는데.
1: 아니야.
4: 너 얘기한테 처음 짖었어.
1: 그러니까 내 목소리 반응이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막 짖더라고.
4: 어, 한 번도 안 짖었잖아. 우리 들어온 이후로.
1: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좋은가 봐.
4: 아무튼 창원 처음 먹은 사람.
5: 저요. 저도 처음 먹었어요.
4: 창원은 어땠어요? 결론적으로는.

0: 시간 여행 간 것 같았어요. 뭔가 왜 영화를 많이 찍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게 다니면서 만들어진 좀 스튜디오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뭔가 건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할 말들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
1: 너 진짜 말 잘한다.
0: 건물들의 소울 있는 느낌이었어요.
1: 뭐 유튜버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우와.
2: 난 오늘 그 지네를 돌아다니면서 역사 속에 들어간 것 같았었거든. 시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3: 어디서 들어본 거
4: 어디서 들어봐야 겠죠?
1: 저는 약간 이 건물들이 약간 소울이 느껴지는 것 같고
3: 말할 것 같고
5: 그 유니버셜 거기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1: 맞아, 영화 세트장 같이 약간.
3: 아니 대자보를 저만 느끼나요 지금?
5: 너는 이제 멘트 해야지.
3: 아 제가요?
5: 지네 오니까 어땠어?
6: 오늘 어땠어?
0: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봤어요.
2: 넌 아직 한국말 다 배워야 돼.
5: 너 그래 유튜브 하면 못한다. 아, 얘 말 못하네.
2: 이럴 때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
5: 소울이란 말은 영어지? 소울을 가르치킬 필요는 없네. 와, 절경이다, 절경 진짜.

0: 일로 와.
1: 아니 고기 몇 쪽? 와 열심히. 와. 아이 던지지 마세요. 와.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한옥, 부채, 한지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문화의 도시 전주는 조선시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방각본 중 전주에서 출판한 책을 전주의 옛 이름 완산을 따 완판본이라고 불렀는데요. 완판본은 서울에서 인쇄한 경판본과 쌍벽을 이루며 조선 후기와 개화기의 출판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완판본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2026년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입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나 한 번 본 책은 완벽하게 기억해 목판에 새기는 천재 각수 윤돌은 전주 완판본을 뒤로 하고 한양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새겨달라는 여인을 만나 진짜 이야기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판본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무대 연출과 흥이 넘치는 이야기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윤돌이 완성해 나가는 완판본 이야기 별향단전이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전주 출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완판본의 재탄생. 글자가 춤추고 이야기가 흐른다. 전주 완판본이 지켜낸 시대를 잇는 삶의 기록.

0: 매년 전주에서 열리는 한국판 뮤지컬 전주 마당 창극. 우리 전통 문화와 전주 지역의 문화를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마당 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15주년을 맞아 전주의 기록 문화인 완판본을 주제로 한 창작극이 관객과 만납니다.
1: 우리가 누군지 알려드리게 이야기나 한번 들려드리고 가자.

간판부는 조선시대의 목판에 글자를 새겨서 발행된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만들어졌던 책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완판본 같은 경우는 글자체가 매우

0: 네요.
1: 자,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오늘 새길 이야기는 별춘향전. 춘향이 그대 타는 들보기 열시다. 톡톡톡 새기고 새겨.
2: 일단 윤돌이라는 역할은 전주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촌놈?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 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고 한 번 본 글자는 그대로 다 기억해서 새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인정받는 각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한양서적상이 들어오는데
4: 이게 그 유명한 전주 완판본이라? 이게 뭐야? 글씨체가 너무 딱딱해서 촌스럽구만.
0: 뭐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 서체나 내용이 다른 방각본. 풍부한 서술과 반듯한 서체가 특징인 전주 완판본과 달리 서울의 경판본은 빠른 내용 전개와 유려한 흘림체로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데요.
3: 뭐야? 사내가 입신양명하려면 한양으로 가야지. 이 제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0: 한양으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윤돌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1: 아무 의미 없다고.
3: 샤라라라라라! 누구세요? 어깨가 부렀네. 아이고, 형님, 저 흥부요.
5: 윤돌 오라버니, 나 춘향이요.
6: 용국에 오래 있었던 머리가 덜 말라 축축하. 드라이기 있어요?
0: 윤돌이 완판본에 새겼던 심청, 춘향 등 목판본 속 인물들이 정령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7: 저희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정령들이 나와요. 이 서울 경판본의 이제 정령들은 서울 스타일의 악조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판본 정령들은 또 그들의 개성에 맞는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개면조 악조로 노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코스튬, 의상에서도 차이를 좀 두면서 재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8: 우리는 한양 경판본 사대부.

0: 결국 화려한 경판본에 정령에 홀려 한양으로 온 윤돌은 실력을 인정받으며 날개를 펼치는데요.
1: 자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0: 아니, 정 힘들면 그런 윤돌에게 한양에 사는 몸종 상단이 자신이 쓴 향단의 이야기를 새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1: 당신 손으로 새기면 이 향단이가 100년 후에도 아니 1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 아니오?
2: 나는 한양에서 입신양명할 거요.
1: 아이, 다시 생각해보시오.
2: 나가시오. 향단전? 그런 거 나는 안 새겨. 그건 천한 이야기요.
3: 상단이는요, 한양에 사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이제 완판본 춘향전 책을 가지고 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2: 서쪽은 지척동에는 장막.
0: 한양에서 각수장으로 인정받은 윤돌. 사대부들은 윤돌의 경판본에 환호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얘야, 너도 이 책 읽어볼래?
4: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1: 저희는 이렇게 흘렸으면 못 읽어요. 글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가자.
5: 그렇게 가져가면 좀 재밌는.
0: 등 돌린 백성들에게 충격받은 윤돌은 몸종 상단이 향단전을 태우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2: 안 돼! 아, 이게 다 뭔 짓이야!
1: 놔두시오! 내가 쓴 거 내가 태우는 거요!
2: 그래도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1: 당신이 말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다고!
6: 이 사람의 꿈을

0: 포기시켰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아, 내가 써야 될 이 모판의 진짜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간절한 삶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 하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1: 윤돌은 화려한 서울 경판본보다 우리 민중의 이야기를 담은 전주 완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데요.
2: 그때 자, 다 됐어. 새로운 이야기 별 향단전이라. 옷이요?
3: 우리 누이가 이 안에 있구나.
4: 아무도 그 이야기 기억하지 않았건만 보았던 내 마누라가 이 안에 있구나.
1: 외면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별 향단전은 한양의 상단에게도 전해집니다.
5: 누구시오? 전주에서 선물이 하나 와서.
6: 이 향단전은 상단이라는 여인이 처음 지은 이야기라 아무도 새겨주지 않는다 하여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라.
5: 이때는 어느 땐고.
1: 상단과 윤돌이 완판본에 새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닿는데요.

0: 교환 판본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반 백성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완 판본이 아니었다면 상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무판에 새겨 전해온 생생한 삶의 목소리, 완판본.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그 감동을 별 향단전이라 해서 만나보세요.
2: 네, 완판본의 정령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도 각수, 윤돌처럼 깜짝 놀랐는데요. 같은 춘향가, 심청가여도 판본에 따라 내용이나 인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경판본의 흘림체와 한문을 번역한 문어체, 그리고 완판본의 반듯한 해서체의 특징을 정령들의 몸짓과 의상, 노래로 보여준 게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전주의 전통 기록 문화인 완판본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는 오는 10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완판본의 이야기와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악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우리 소리를 직접 배달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의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인데요. 국악배달통은 국악연주단체가 교과에 수록된 국악곡을 중심으로 가창과 감상, 국악기 체험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칩니다. 오늘 국악배달통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영초등학교입니다. 주영초등학교는 학생 수 90여 명의 작은 학교로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활짝 깨워준 신나는 국악 수업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국악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쉽고 재미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참여형 국악 체험 프로그램. 교실에서 듣고 체험하는 우리 음악, 신나는 국악놀이 속으로.

0: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영 초등학교. 하나둘 교실로 모이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열리는데요. 바로 국립국악원이 주관하는 참여형 국악 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입니다.
1: 국악을 배달을 왔는데 자 국악이 뭔지 혹시 저는 알아요.
0: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은 국악 연주 단체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과 국악기 체험이나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신나게 국악을 즐기는 체험 수업인데요.
2: 국악 배달통은 이름 그대로 학교로 국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국악 연주 단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악기, 뭐 국악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또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21년도 이후에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는 12개 지역에 232개 학교로 지금 한 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국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주영 초등학교를 찾은 오늘의 국악 선생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악예술단체 예락 단원들입니다.
3: 저희 예락은 2015년에 이제 광주에서 생긴 팀이고요. 다양한 국악기 연주자들과 그 다음에 소리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음악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리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단체 선정이 돼서 국립국악원과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 시연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0: 국악 배달통은 학년별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의 주인공은 2학년 아이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나발, 자바라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듣고 국악기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통악기를 만져보고 익혔으니 연주를 들어봐야겠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익숙한 곡들을 연주해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0: 악기 소리에 맞춰 몸집도 표현해 보는데요. 모듬별로 악기를 정하고 아이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나게 천을 흔듭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절로 우리 음악과 하나가 되는데요.
1: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나요?
2: 나가기요.
1: 아, 친구도 나가? 네, 왜요?
2: 그 소리가 다양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3: 악기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때가 재밌었어요.
4: 막 여러 가지 소리 들어보니까 왠지 재밌었어요.
0: 수업이 끝날 때마다 국악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악기를 소독하며 다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전통음악의 이해를 높이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국악배달통. 이번에 국악배달통을 만날 친구들은 5학년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를 듣는 아이들. 민요를 감상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0: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국악기를 듣고 국악기의 음색을 몸으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제 많은 국악을 접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제 대중매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합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호흡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국악기에서도 한번 배워보는 그런 목표로 해서
1: 저학년이 시끌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몸짓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고학년은 실제로 악기를 사용해 연주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말로 박을 세워보고 몸으로 박자를 익혀보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는데요. 세마치 장단에 맞춰 다 같이 연주하는 아리랑. 어느새 교실은 작은 무대가 됐습니다.

0: 재밌었고 그리고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았어요.
1: 또 악기 치는 거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같이 노래한 것도 다 재밌었어요.
2: 제가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다들 악기들 너무 소리가 좋아요.
3: 예라 선생님들 다음에도 와주세요!
4: 안녕!
5: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보면서도 웃음이 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받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국악기들을 사실 접해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악기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연주까지 해주시는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6: 학교 현장에서부터 아이들이 국악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국악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국악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 아이들 곁으로 찾아가는 신명나는 우리가다.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귀한 선물.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국악 배달통. 앞으로 더 많은 교실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8: 네, 주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흥과 장단을 제대로 익힌 것 같죠? 국립국악원에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섬 등의 학교 학생들에게 국악의 경험을 선물해주는 건 물론이고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국악 배달통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소리와 악기를 널리 알리고자 무거운 악기와 교구들을 들고 교실로 배달을 떠나는 수많은 국악 연주 단체 덕분인데요. 아이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 배달통 같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국악 분야 최고의 등용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는 판소리, 무용, 민요, 농악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데요. 올해 전주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바로 소리꾼 정복원 씨입니다. 전통 판소리의 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온 젊은 소리꾼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 마당놀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복원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원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9: 네. 네.
8: 안녕하십니까. 5년 만에 저희 문화인 공감을 찾아줬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 네. 5년 전보다 더 귀여워지신 것 같고 목소리는 여전히 너무 좋으시네요.
9: 아우 감사합니다.
8: 예예.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9: 비슷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8: 계속 이제. 공연하고.
9: 네. 공연하고 연습 있으면 연습하고 대회도 나가고 네.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8: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면서 네. 이한철 감독님 또 유태평양 감독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네. 다음 주에 복원 씨가 네. 나올 거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빠서 네. 여우랑 나는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9: 맞습니다.
8: 옷깃을 부여잡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예, 그 얘기까지 다 들려줬거든요. 어땠나요? 진짜 맞아요?
9: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8: 네.
9: 그래서 이제 평양 음악 감독이 네. 연락을 줬을 때 아, 나 못하겠다.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8: 왜요?
9: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래도 제 활동 반경 자체가 약간 극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8: 네.
9: 뭔가 판소리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우락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제에서
8: 네.
9: 이제 팀을 꾸려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8: 네.
9: 또 곤방 연락을 와서 해야 된다. 네. 너 해야 된다. 잘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자꾸만 응원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8: 아니 네. 근데 두 분의 우정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사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대회도 나갔고 네, 너무 맞습니다. 바빴을 게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 큰 무대로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무대잖아요.
9: 네, 그렇죠.
8: 충분히 고사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건 그간 네. 우리 평범 씨가 잘했나 보네요.
9: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은인처럼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8: 은인이요? 네, 왜요?
9: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국립창극단 폐항별이라는 작품을 네. 통해서 이제 조금 이 국악 팬분들에게 인지도를 좀 올릴 수 있었는데. 네.
4: 우리야, 제발 그런 생각 마라, 우리야.
10: 아니, 한나라의 병사가 우리 천막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4: 뭐라?
10: 저기를 보세요.
4: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9: 그때 당시 그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객원이다 보니까 연습을 해도 해도 기존 단원들에 비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니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8: 그렇죠.
9: 저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도 또 남아서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같이 평양시가 남아서 뭐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같이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8: 네네.
9: 그러면서 그때 기억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그리고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8: 네.
9: 그런 어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어떤 은혜를 빚을 갚고자
8: 네.
9: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8: 역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9: 네, 맞습니다.
8: 예.
9: 네.
8: 아니 그래서 가수 강산혜 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9: 네.
8: 이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뮤지션?
9: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8: 네.
9: 평양 씨가 연락이 왔을 때에 이제 강산혜 이제 선배님과 네. 공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8: 네.
9: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 처음 이제 산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푹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많이 듣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8: 네.
9: 되게 고사를 하고 있었지만 산혜 선배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8: 아 네. 거기서 이제 복원 씨는
9: 네.
8: 락을 한 거죠.
9: 그렇죠.
8: 근데 딱 목소리가 사실은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9: 네.
8: 약간 성악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요도 잘 부를 것
9: 네,
8: 같고
9: 네, 감사합니다.
8: 고로 네, 락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한철 예술 감독님께서는 강산혜 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나 갈게 바로 얘기를 하셨대요. 섭외
9: 세상에.
8: 요청을 받자마자
9: 네네네.
8: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두 분께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9: 네네.
8: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9: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8: 네.
9: 개인적으로는 이 비나리라는 곡을 조금 더 락스럽게 그리고 어릴 적에 또 제가 한 중학교 시절에는
8: 네.
9: 그 김경호 님의 그 락에 또 한창 빠졌어가지고 샤우팅에 빠져서
8: 그렇죠.
9: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는 없었고
8: 네.
9: 심취해서 듣다가
8: 네.
9: 그랬는데 이제 나도 그러면 어떤 락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음악을
8: 네.
9: 그래서 이제 비나리를 조금 락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8: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9: 네.
8: 예,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9: 먼저 이제 일렉 기타가 따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드럼이 따라 붙고 단단

0: 요지게 좋죠. 땅생계 제국 태민한 법년자 시와 연풍 도나대국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흘러가게 원래 기존의 템포보다 훨씬 빠르게 땡겨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봤습니다.
1: 굉장히 구슬프고 애절한 어떤 노래일 네. 거라고 예상하다가 너무 힘있게 펼쳐져서 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0: 어우 감사합니다.
1: 네. 역시 락도 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0: 소리꾼들이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크게 질러버릇하는 네.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도 소리꾼들이 하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태평양 씨 덕분에 네. 이렇게 복원 씨가 락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게 되고 예,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올해도 라인업을 보니까 진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출연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복원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 공연 진짜 네. 너무 보고 싶고 기대가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0: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그 안예은 씨의 아~ 또 좀 팬이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
1: 목소리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안예은 씨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듬 꼴이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네.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게 국악의 어떤 장르도 되게 그 속박이라고 해가지고 3분박으로 쪼개서 딱 딱딱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네. 안예은 씨 노래들도 그런 느낌의 풍의 노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1: 너무 바빠서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또 말 그대로 여자친구가 혼자서 일을 지금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도와주느라고
1: 네.
0: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은 드라마
1: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아오.
1: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웰컴 투 유브 월드.
0: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그렇게 벌써 결혼을 이렇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예요?
0: 네, 5년 정도 만났고요.
1: 5년 만났습니다.
0: 네.
1: 지금 30대 중반인 거잖아요.
0: 네, 35입니다.
1: 예, 저랑 10살 차이.
0: 오, 아,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오케이.
0: 세상에.
1: 아니, 벌써 결혼은. 네. 예, 너무 축하드려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일단 뭐.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어떠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어떤가요?
0: 일단은 지금 예비 신부한테 굉장히 네. 좀 미안한 마음이 크죠.
1: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결혼이라는 거는 네. 결국 여자의 어떤 이벤트가 굉장히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그런가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같이
1: 가지고
0: 예, 많이 이제 푸시를 해주고 이런 네. 게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우락부터 해서 네. 이제 대사섭부터 대회까지 막 이런 일정들이 너무 막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1: 네.
0: 당장 급하게 정해야 될 것들도 거의 대부분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일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이제 대회 준비다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막
1: 네.
0: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또 혼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했다.
1: 앞으로 정말 평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잘해야죠. 네.
1: 예. 아니 근데 올해 이제 정보원 씨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한 해네요.
0: 아, 네.
1: 큰 상도 받았고
0: 그렇죠.
1: 결혼도 했고
0: 네.
1: 거기다 이제 만약에 아기소기 씨까지 들려온다면 트리플 크라운,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지난 6월 대한민국 대표 국악 경연 대회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0: 네.
1: 장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상이잖아요.
0: 그렇죠.
1: 큰 상이잖아요.
0: 네.
1: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0: 그때 당시 상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1: 네.
0: 굉장히 얼떨떨했고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뭐랄까 이상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대통령상이 없었을 때는
1: 네.
0: 어디 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할 때 뭐 소리를 하더라도
1: 네.
0: 되게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상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1: 그렇죠.
0: 소리를 조금이라도 못하면 저 대통령상 받았는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1: 상을 받음과 동시에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명창 정보권.
0: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 부담스럽군요.
0: 네.
1: 근데 이게 처음 도전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두 번째 만에 지금
0: 네네.
1: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다시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첫 도전 때

0: 감사하게도 이제 차상 2등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다음에는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올해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정들이 막 겹치면서
1: 네.
0: 아 대회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네가 작년에 2등까지 했는 놈, 한 놈이
1: 네.
0: 대회를 안 나와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1: 네.
0: 나가라! 대회 나가라!
1: 송재영
0: 네, 선생님께서.
1: 선생님께서 나가라고.
0: 네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도 뭐 나갈만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네네.
0: 그런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상을 받고 나니까
1: 네.
0: 부담스러워서 자꾸 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1: 아,
0: 네.
1: 송재영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다시 그러시고.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0: 그런
1: 하네요.
0: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 피해질까 봐.
0: 네, 네가 대통령상을 받으면은 너는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 있지 않으셨을까
1: 네.
0: 싶어서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상을 받으니까
1: 그렇지.
0: 네, 어디 가서 소리하기 정말 무섭고
1: 왕좌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렇죠.
0: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 계속 부담 팍팍 주려고.
0: 너무 부담스러워요.
1: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곡 부르셨나요?
0: 심청가 중에 그 타루비라는 대목인데
1: 네.
0: 이제 딸을 잃은 신봉사가 그 망사대라는 곳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타루비라고
1: 네.
0: 이제 그 비석을 하나 세워줬거든요.
1: 네.
0: 심청을 기리는. 그러면은 매일같이 그 낮에는 그쪽 비석에 가서 울고 밤에면은 집에 들어가서 막 울고 요런 이제 슬픔을 표현한 그런 소리인데
1: 네.
0: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 이 대목을 부르는 걸 듣고 아 나도 저 곡을 나의 18번으로 만들고 싶다
1: 애창곡으로
0: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죠.
1: 네.
0: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부족하고 연습해도 부족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공연도 그 대목으로 해본 적도 없고 네, 무대를 서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때 처음이 이제 대회였던 거거든요. 타루비 대목이.
1: 어머.
0: 그랬는데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1: 느낌이 와요?
0: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걸로 준비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대목으로 네, 상까지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작년에는 어떤 곡을 불렀어요?
0: 작년에는 이제 어사출도라는 대목이었는데 어사출도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연도 진짜 많이 했고
1: 더 자신감 있는
0: 네,
1: 노래였는데
0: 자신감 있는 대목으로 이제 대회를 나갔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자신감 첫 도전하는 대목으로
1: 네.
0: 상까지 받으니까 네.
1: 이제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
0: 부담스럽습니다.
1: 예. 안 타볼 수가 없죠. 저희도 예, 장원 타셨는데 한번 그렇게 아껴왔던
0: 네.
1: 한 번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던 그 곡으로
0: 네.
1: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0: 네.
1: 조금만 불러주세요.
0: 네, 그러면. 그때 시엠봉사는 출천대요 딸만 잃고

0: 되니 녹음 방초시절이로구나. 뭐 이렇게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1: 약간 어사출도 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네, 완전히 느낌이라서 다른,
0: 네, 그런 소리죠.
1: 굉장히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패왕별이에서의 또 그런 힘찬 모습 네, 이런 네, 네. 모습을 보다가 네. 굉장히 구슬픈 네, 이 대목을 아. 딱 들으니까 네, 네. 오, 와 너무 잘
0: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어사출도나 네. 뭐 어떤 그러니까 남성성이 좀 보여지는 소리들을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거든요. 재밌는 소리 네.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슬픈 대목도 잘할 수 있다라는 아. 걸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1: 네. 네, 또 새로운 면모를 보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동안 창극 뭐 패왕별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살로메 등

0: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또
1: 네.
0: 해왔었고, 또 국립극장 마당놀이, 마당놀이 모둠전 춤풍이 온다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건다 기억에 남겠지만,
1: 네. 네.
0: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간다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꼽자면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국립창극단에서 했던 이제 태양별이를 계속 말씀드리게 될것 같은데.
0: 아직까지는 그 작품이 돈과 정복원의 인생에서 전후로 딱 나눌 수 있는 기점이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그 작품을 함으로써 국악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이제 인식을 좀 각인을 시킬 수 있던 그런
0: 네.
1: 시작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도전해보는 경극과 소리의 어떤 결합이다 보니까
0: 네.
1: 소리는 소리대로 힘든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경극의 동작들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 외에도 계속 막한 7, 8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 패왕별이 덕분에 국립극장 마당놀이 춤풍이 온다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1: 그때 당시 패왕별이를 초연을 국립극장 그 달오름극장에서 올리고
0: 네.
1: 이제 재공연으로 예술의 전당 CJ
0: 토월극장.
1: 토월극장에서 이제 하고 있던 중에 준비를 하던 와중에
0: 네.
1: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당놀이 뭐 춤풍이 온다라는 작품을 준비할 중이다.
0: 네.
1: 뭐 역할이 크진 않지만 해볼 생각이 있냐? 그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0: 네.
1: 근데 마당놀이는 워낙에 레전드
0: 그렇죠.
1: 작품이다 보니까
0: 네.
1: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연락을 마침 주셔서 당연히죠.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뭐, 마당놀이까지 섭렵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남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쪽이에요?
1: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
0: 네.
1: 사실 창극 배우라는 어떤 인지도가
0: 네.
1: 사실 일반적인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0: 아직은, 네.
1: 보여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창극 배우들도 일반적인 배우들처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다잘 보여줄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꿈, 목표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부터는 김준수, 유태평양, 서희철 씨와 함께 창극 살로메로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고요. 이 작품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또 창극으로 만나는 작품이라서 일단 또한번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약간 창극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원작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살로메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작품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배우들끼리의 호흡도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0: 네.
1: 당황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온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연출에는 김시화, 극본의 고선웅, 작창 정은혜, 의상은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맡아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기대하시는 분들께 이번 살로메의 어떤 관람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1: 뭐 살로메가 공연될 때마다 자주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 네.
1: 이번에는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의상이 리뉴얼이 돼 간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아직 직접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연습이 시작되면은
0: 네.
1: 가서 뭐 구경을 할수 있지 않을까.
0: 네네네.
1: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살로메의 음악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면은 하고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와질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 전국 순회 살로메로 이제 8월에 공연을 마치고 나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또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연말까지 또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획을
1: 지금
0: 여쭤보겠습니다.
1: 또 연말에 하반기에는 그 작년에 했던 공연이기도 한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 다정이 세상을 누리면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0: 네.
1: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 했던 재공연을 국립극장에서 다시 올리게 될것 같고
0: 네.
1: 그 일정이 또잘 맞으면은 마당놀이를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일정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0: 그런 상황입니다.
1: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 빡빡한 스케줄이네요. 네. 예,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올 여름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을 우리 소리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메로 관객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정말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히 네. 끝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보건 씨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소리로 폭넓은 연기 활동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정복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위로와 연대의 노래인 아리랑을 위로의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선보였는데요. 1926년 개봉한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과 당시의 유성기 음반 속에 담긴 아리랑부터 국가적인 축제를 거치며 대중의 응원가로 거듭난 아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담은 아리랑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연계 특강 노래 너머의 아리랑도 진행합니다. 아리랑은 어떻게 민족의 노래가 됐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리는 아리랑 당신의 노래에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준 아리랑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가려.
1: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공의 강.
3: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4: 아, 나와 닮았다.
3: 네.
5: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6: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7: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간을 강진에 머물렀는데요. 그중 10여 년을 다산 초당에 머물며 실학을 집대성하고 후학들 양성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초당은 원래 해남 윤씨 집안의 정자였는데요. 해남 윤씨는 정약용의 외가였습니다. 강진에 온 정약용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1808년 초당으로 와서 정착했다는군요. 정약용은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부르며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데요.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집필에 더욱 몰두했다고 합니다.

다산 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산 초당 사경입니다. 다산 초당 제1경은 정석인데요. 초당 주변 돌에 정약용이 직접 자신의 성을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제2경은 맑은 물이 샘솟는 석천으로 정약용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암반수를 마시기 위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다산초당 삼경은 바로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너른 돌인데요. 다조라고 합니다. 돌 위에 화로를 올려놓고 찬물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경은 바로 초당 옆 수수하게 만들어진 연못 연지석가산입니다. 연지석가산은 조선시대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원지방사상에 입각해 땅을 뜻하는 연못은 네모로 하늘을 뜻하는 연못 안섬은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실학에 몰두하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도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같은 책을 지으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사회풍자를 담은 시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조 독소는 혼자 웃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이 득세하던 세상에서 백성을 살피고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벼슬아치들이 아닌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쁜 사대부들을 향해 정약용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줄임말인데요. 시절 가조는 원래 악곡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대에는 시형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나 적적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정약용. 그가 자신의 심경을 담아 지은 독소와 같은 시조처럼 시조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때로는 우국충자를, 때로는 사회풍자를,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학자의 길을 제시하며 정독하라, 메모하라, 그리고 초서하라 라고 가르쳤답니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베껴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공부 방법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조선 후기는 현실에 쓸모 있는 학문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념을 담아내던 시조도 점차 변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비판을 담아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며 변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해온 시조야말로 조선 4대부의 풍류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구찌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낙반이라 기생을 이어니 흡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이리한 참봄발을 찌기 때우 곡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고난이 초학신다니까 싶어 어서 가봐야겠소. 사또가 와서 선생 가문을 급집 없이 내지느니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야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백원신이 대접이다 착신이요.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 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 쪽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 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지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네.
3: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2: 아,
3: 그래서
2: 생각 그 여유가 없고
3: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2: 전쟁터지
3: 맞아요.
2: 이런 경쟁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3: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2: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3: 네.
2: 기대가 돼요.
3: 네.
2: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아.

0: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네.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1: 알죠.
0: 김피탕이라고 그, 진짜 맛있잖아요.
1: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피탕.
0: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
1: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0: 네.
1: 하겠다.
0: 맞아요.
1: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0: 오,
1: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0: 네.
1: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0: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1: 네, 아,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0: 네.
1: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0: 근데 왜냐면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1: 팬 선생님 이름?
0: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네.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1: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0: 네,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난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0: 이게 삼사나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엿보자면 사랑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어.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 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만들어졌죠. 11일,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00

0: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다 살고 있었는데,
1: 네.
0: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1: 네.
0: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제이, 파워 제이입니다.
1: 아.
0: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2: 그러면 어쨌든 그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0: 사실
2: 뭐야, 바로 대답이 안
0: 아니
2: 나오네.
0: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2: 아니
0: 고등학교
2: 왜냐면
0: 때를 떠올려 봤는데
2: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0: 아 그쵸 그쵸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2: 알았어, 글쎄. 아
0: 네.
2: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그 얘기한 것처럼
1: 네.
3: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1: 네.
3: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1: 네.
3: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1: 네.
3: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1: 조건.
3: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 진짜 제일
3: 동성이어야 되고
1: 많네. 와,
3: 뭐 학교에
0: 채점을 한 거죠.
3: 오래 있어야
1: 열심이라다.
3: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2: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3: 그렇죠.
2: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0: 그렇죠.
2: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0: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죠.
2: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0: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딱히 취미도 없고 셋다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
2: 또 상자류의 음악을 한곡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 상자류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0: 맞습니다.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네.
1: 그렇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1: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 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고깔을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0: 이제는 네. 오래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1: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0: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0: 아지트니까.
1: 네, 그럼 아지트인데. 네.
0: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1: 그러니까요. 네. 네.
0: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네.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로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네.
1: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이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를 기대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 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1: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1: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프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Come on!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죽사 선생님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멀리 가지 마. 1부 거의 끝나가니까.
1: 하시고요?
2: 너밖에 없다. 틀렸어 한설빈이. 듣기엔 제법이지만은 손재주에 불과해.

일어들 나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연기들. 일어들 나세요. 신비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죽이길 놈들 이놈들 이 못하는 놈들이야 이 야 이놈들아 살았단 게요. 이 나이가 되도록

0: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어디 가는 거야?
1: 왜 그래? 울어? 왜 그래 갑자기?
2: 우리엄마 못 봤지? 연주 도중에 아무리 객석을 뒤져봐도 우리 엄마가 없었어.
1: 아니 설마니 축사 선생님이 한 교수한테 오물이야 던지시겠니? 부회관 하시니까 한번 해본 말씀이겠지.
2: 한 교수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에 한다면 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서슴없이 해냈어 우리 엄마.
1: 그런데 뭐?
2: 그런데 여기 안 왔잖아.
1: 한 교수 의심하는 거니? 야, 그건 좀... 아니, 또 어딜 가는 거야?
3: 오늘 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화야금 산조는 공식적으로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연주가 되는 곡입니다. 화야금 산조의 시조인 김장조의 직제자인 서규봉 선생께서 완성하신 산조가락으로서 이른바 서규봉류라고 합니다. 서규봉 선생님께서는 이북으로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서기봉류의 산조는 완전히 세인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서기봉류의 산조를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그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오늘 밤 연주는 미숙한 솜씨로 남아 전설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0: 신문에 그 여자가 죽사 제자라고 나서 엄마도 나오나부터 했어. 엄마는 요즘 어때?
1: 야, 좀 하지 마.
0: 한설빈, 그 여자 솜씨도 제법이지만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더라.
1: 그런 것도 알고 굉장하네.
0: 요즘도 눈 뜨면 긁고 치고 뜯고 그러면서 사니? 너 상탄 거 신문에서 봤어. 얼마나 좋든지.

0: 다가갔어. 세영이도 착해.
1: 잘 됐구나.
0: 언니?
1: 나도 결혼했어.
0: 그래?
1: 결혼한 지 5년 됐어. 애 둘 낳.
0: 형부 뭐 하는 사람이야?
1: 화물트럭 몰았어. 작년에 죽었어. 사고 나서. 전등사 알지? 강화에 있는 거. 그 옆에 불구상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집이야. 놀러와.
0: 불구상이 뭐야?
1: 속 팔고 향 팔고 염주 팔고 하는 거. 엄마한테 나 만났단 소리 하지 마.
0: 엄마 안 만나볼 거야?

0: 어려서도 이쁘지만 커서도 참 이쁘구나. 집 나와 살면서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 언니, 나 먼저 갈게.
1: 마시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언니 먼저 가 있어. 이건 너 카페야, 이분들. 기다릴게.
0: 우야 애썼다.
2: 축하해, 한지 선생님.
3: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4: 자자, 모두 가지 말고 돼지갈비 집으로 모이세요. 한 교수님이 금일봉을 하사하셨습니다.
5: 우와! 축하드려요.
4: 축하드려요, 선생님.
3: 무희야, 수고했어.
1: 우리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3: 무슨 소리야, 무희야?
1: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3: 축사 선생님이 안 오셔서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1: 지금까지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든 구경만 했지만요, 앞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3: 얘가 무슨 뚝딴지 같은 소리야, 근데?
1: 엄마가 눈꼽만큼이라도 다치거나 했으면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6: 나가자.
1: 나!
6: 우야!
3: 건방지게 누구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두고 있는 거야? 이죽사? 아이고, 무섭기도 하다. 누가 겁나는데?
1: 우리 엄마 무시하지 말아요. 한 교수님한테 무시당할
6: 우야.
1: 그런 값싼 일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6: 가자, 빨리.
1: 평생 가야금 지키신 분이에요. 사는 거 실패했어도 우리 엄마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단 말이에요.
3: 이죽사? 서귀봉 산조의 계승자? 산조의 대가는 이제부터 나야. 나 한살빈이라고.
7: 대단하더라 너. 되게 싸나쁜데 시원했어. 네가 막 해내니까.
8: 우스꺼리지 마.
7: 앞으로는 무희 널 존경하기로 했어.
6: 무희야, 난 네가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 가야금을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가야금 그만두면 안 돼, 무희야. 넌 진짜 쟁이야. 축사 선생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너밖에 없어. 네가 그만두면 한 교수 같은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게 돼. 그럼 진짜는 없어지고 세상에 가짜만 남아. 난 네가 가야금 탈 때 북을 잡으면 정말 살맛이 나. 무희야, 네가 날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그냥 짝이 되자. 우리 선배들이 배고프고 천시받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강을 지켜왔듯이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 옛날보다 낫잖아. 요즘은 굶어 죽는 사람도 없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국악이라면 귀 막고 눈 가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 음악이 뭔지 한번 들려주고 보여주자. 서양 것만 좋아하고 우리 것이라면 촌스럽다고 삐죽거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무희야, 들려주자.

0: 에이, 어머, 아가씨 들어오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어머님 들어와 계세요. 네.
1: 별일 없으세요?
0: 네. 저 연주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계시던 뭐예요.
1: 어디 다치신 적 없죠?
0: 네. 들어가보세요. 오빠도 알겠어요. 어머님이 다치면 술 한잔 하시겠대요.
1: 안녕하세요.
2: 왔어?
1: 예. 나 갈게요.
0: 닭집 먹고 가.
1: 오랜만에 니네 집 식구들 오붓하게 모였는데 뭐. 손님 가보겠습니다.
2: 왜?
1: 자? 예.
0: 자?
3: 아유, 늦지야.
2: 아니, 저 어미나 보세요.
3: 올여름은 무더니도 길구만. 어째 집에 다 들어왔냐, 정연내서 안 자고. 오늘은 따지지 마라. 애미가 기분이 좋아서 닭찜하고 혀서 한잔 마시려고 오니께.
4: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3: 시장 가서 생닭 한 마리 사가지고 왔다.
4: 연주 회장에 오셨었잖아요.
3: 거긴 내가 뭐하러 가냐. 설빈이 썩을 년 재롱 피는

0: 그려 갔었다.
1: 그런데요.
0: 따지지 말란 게.
1: 걱정이 돼서 그러잖아요.
0: 젊은 녀석 셋이서 날 강제로 차에 태우더니 한참을 가더라. 어딘지는 모르겠고.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세워놓고 날 내려놓고서는 그냥 가버렸어.
1: 폭력을 썼어요, 그놈들이?
0: 아니요. 그냥 한참을 가더니 들판에 내려놓고 가버렸단 말이다. 아가, 술부터 먼저 가져오니라.
2: 네,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0: 정말이야 그게? 오빠가 그랬어? 왜?
1: 모든 걸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니.
0: 그렇다고 사람을 시켜서 엄마를 납치해?
1: 어머니가 한 교수 연주회장에 오물을 뿌렸다고 상상해봐라. 어머니를 칭찬할 것 같으냐? 어머니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무인이 장례까지 망치게 되고.
0: 엄마가 옳다는 게 아니야. 오빠가 한 짓이 틀렸다는 거야.
1: 그건 나도 알아. 무이야, 넌 나나 어머니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넌 정상적으로 학교 졸업하고 상식적인 사람들

0: 네가 여자로서 성공하길 바래.
1: 그 방법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연주회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2: 난 그것도 모르고 한 교수한테 대들었잖아.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1: 솔직히 너도 믿을 수가 없었어.
2: 뭐라고?
1: 널 볼 때마다 네가 조금씩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섬짓할 때가 많아. 너도 나도 피 속에 어머니의 광기가 흐르고 있어. 뜨거운 피, 사납게 솟구치는 광란 같은 거. 몰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는 일 생기면은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덤벼들.

0: 의사 이그마의 자식이야.
1: 다 됐어요. 나오세요, 여보.
2: 오빠,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한 교수에 대한 오해는 풀어드려야지.
0: 오해를 풀든 안 풀든 어머니는 한 교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
2: 그렇지 않아. 한땐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두 분이서.
0: 우리야, 어머니는 너한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은 거야.
2: 뭘?
0: 모든 걸 다.

0: 어머니, 아가씨하고 저도 술 한 잔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 특별한 날?
0: 집안 식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렇구만. 아가, 한 잔 뽑아봐라.

0: 자, 무영이 한 잔 더 해라. 응? 양씨요?
1: 아이고, 이거 참 좋습니다.
2: 올라오셔서 술 한 잔 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오다 소주 한잔 했습니다. 그럼 많이 다 드세요. 예, 예. 예. 아이고, 내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0: 내가 오늘부터 그 무엇이냐. 인생관을 바꿔버렸단 게요.
2: 어머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0: 내가 헛살았단 게로. 내가 독불장군이냐. 시상은 이금화가 누군지, 이죽사가 무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란디 나 혼자서 길길이 날뛰었단 게. 무인어는 걱정할 것 없다. 애미가 나서서.
2: 당신도 좀 드세요. 화난 사람처럼 왜 그래요?
0: 아이, 야, 표정은 원래 찌그러졌잖냐, 내 싸돌아. 애미한테 할 말 있으면 여봐. 내 눈치만 슬금슬금 보지 말고.
2: 언니 있잖아요.
0: 언니? 야 말이요?
2: 채실 언니 말이에요.
0: 뜬금없이 죽으나 이야기는 왜 꺼내냐?
2: 살아있어요, 채실 언니.
0: 벌써 죽었다! 그게 문제냐? 10년도 넘었는데. 아유, 그만 자자. 한참을 걸어왔더니 허리가 쑤셔 쌓는 게. 아이고.
2: 한 교수 연주회 구경 왔었어요. 결혼했는데 애만 둘 남겨놓고 형부가
0: 죽었단 게로? 죽었어 그녀는?
2: 언니가 집 나간 건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내쫓았잖아요.
0: 그년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내 자식 아니요, 최실이 그녀는.
2: 10년이나 지났어요. 창덕이 오빠 자살한 거 최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0: 창덕이 놈 얘기는 왜 꺼내냐? 그놈도 내 자식 아니요. 아니란 게로? 아니요.
3: 왜 아니에요?

0: 미야, 어머니 오셨냐? 최실은?
1: 죽으려나 봐. 되게 아파. 응?
0: 통! 최실이 병원 데려가 죽겠다. 최실아. 최실아, 나 보여? 최실아! 어민아, 어디 가셨나?
2: 아이고, 재수없어! 아, 이 집에서 송장 치우려고 그래? 아, 어여 병원에 가봐! 낸 등을 못 본 게!
0: 참아, 참아! 참아!
2: 아, 집세는 석 달이나 밀리고 웬 상태야!
0: 어! 나 언니 찾아올게.

0: 언니.
1: 여기 왜 왔냐?
0: 채식이가 죽게 생겼어요.
1: 아직도 예리 있나요?
0: 아, 연이 펑펑 뚫는다께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언니, 싸게 가드랄게요.
1: 아, 애미 돈벌이 허잖냐.
0: 아무래도 장기부사 같던데요.
1: 먼저 가 있어.
0: 아니, 언니.
1: 돈을 벌어야 갈 것 아니여.
0: 언니, 싸게 갑시다.
1: 어허, 그냥 병원비라도 할 것 아니, 가 있으란게, 그냥.
0: 아, 언니.
1: 어허, 참, 먼저 가 있어, 가 있어. 어여.
0: 야, 언니.
2: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나오라고 매끄러져. 붕바도 들어가고, 그저, 저. 아이고, 잘 죽었구나. 정신도 아프고 아픈 데가 없이 잘 죽는구나.
3: 언니, 채실이 언니, 채실이 언니, 채실이 언니.
4: 채실아.
3: 언니.
4: 조금만 참어.
3: 언니.
4: 병원에 입원하면 주사도 맞고 열도 내릴 것이게.
3: 채실이 언니.
5: 이런 우라질. 돈 없으면 산 생사람도 죽어야 하는 모양이여. 아이고, 의사라고 개백정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가자,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모양인게.
4: 언니, 아버지한테.
5: 이놈이, 네 애비가 어딨냐? 응? 창덕이 내 이놈, 애비만 찾아왔단 말이야. 너도 평생 안 볼 것인게. 저.
3: 안 터졌다.
5: 아, 이게 뭐다, 이 우라지로 봐.

0: 야가 이놈아!
1: 엄야 찾아오는 거 말씀이시를 모르고 왔습니다.
0: 아, 나가!
1: 우리 씨한테 고대를 까니까 재진이가 죽게 됐어요.
0: 아, 여기가 어디라고? 아, 너가 좀 씨를 뿌린 적이 없다!
1: 아버지! 아버지! 재진이가 죽게 됐습니다. 약값이라도 보태주시면 다시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0: 아, 네 애미 푸른 놈이! 아, 연락도 넘는데 왜 나한테 뒤집이 씌우냐? 설령 네 놈이 내 씨라고 헌들 아, 본가 두고 재미보고 되는 놈이 실수로 흘린 씨를 간수하는 거 봤냐?

0: 악내야, 예쁜 누이를 두었다고 친구들이 꽤나 부러워했었는데 강영관과 그의 아들까지 이제 난 사람을 둘이나 죽인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 네 오래비 될 자격을 잃었구나. 막내야, 난 살고 싶지만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세상에 손꾸락질도 무섭고 평생 호적에 붉은 줄 굽고 살 용기도 난 없어. 설사 형무소 살인을 하는 곳으로 세상이 날 용서한다고 해도 너희 넌 아무 나랑 같이 다니려 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널 데리고 오리산에 올라 도라지꽃과 더덕꽃의 차이를 일러줄 수 있을까? 부야,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금붙이라도 한 줌 치고 와서 어머니라도 기쁘게 해드릴 텐데. 솔직히 난 죽는 게 무서워. 무서워.
1: 아무리 미워도 자식 아니니까 창렬이 믿어는 줘야죠.
2: 애미를 죽이고 나가. 못 나간다.
1: 제발 어머니, 이 장마비에 창렬이 시신이 물에 떠내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2: 아니야, 안 돼. 날 죽이고 가, 이놈아.
3: 안 돼.
2: 채식.
4: 언니.
2: 이년 너지. 창대기를 강간엄지 가르쳐준 게.
4: 언니.
2: 네 년이 꼬득해서 창대기를 지 애비한테 보낸 것이요. 죽어야 할 건 창대기가 아니라 네 년이야. 네 년이야, 이년아. 애비가 그만큼 말을 했냐? 아니냐? 애비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4: 오빠. 오빠.
2: 네 년이 가르쳐줬지.
4: 언니.
2: 강간엄지 창대기 놈한테 가르쳐준 게 너지, 이놈아.

자식 여덟 낳아서 위에 둘은 목포에 두고 떠났는데 그 뒤 생사도 모르고 그 밑에 둘은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이 나서 몽땅 다 죽고 너희 넷이 남은 것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또 잃었구만. 2년의 팔자.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데

0: 아니 너무 더워. 내가 왜 이렇게 울어?
1: 얘가 잠투정을 해. 이 녀석은 이모 왔는데 잠만 잔다.
2: 애들 키우기 힘들겠다.
1: 힘들 것도 없어. 얘네들 키우는 게 내 낙인데.
2: 혼자 살 거야?
1: 엄마도 함께 해줘서 재혼 안 하기로 했어. 엄마는 아무 일 없었어?
2: 무슨 일이 있겠어? 엄마처럼 아군이 센 사람한테.
1: 그렇지?
2: 어떻게 사나 와봤어?
1: 이렇게 살아.
2: 나 갈게.

0: 왜 날 기다렸어?
1: 손윤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 너한테 통 연락이 안 된다고.
0: 왜 그걸 언니한테 말해?
1: 이리로 올 거야. 내가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했어.
0: 나 갈래.
1: 앉아.
0: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있어. 그게 어떤 인생이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손윤호 그 사람 남의 것은 인정 안 해. 그래도 편한가 봐. 남 무시하고 그러는 게 익숙하겠지. 부자니까. 뭐든지 가졌으니까. 남이 100개 부족한 건 아프지 않고 자기가 하나 부족하면 더 아프고 고통스럽겠지.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난 싫어. 그런 사람 경멸해.
1: 대단하구나. 어린애가 뭐 그런 것까지 하네. 하긴 무희너도 나처럼 험하게 자랐지. 어린 시절을 곱게 보내는 게 좋은데. 온다. 싫어도 그냥 웃어. 알았지?
2: 내가 좀 늦었죠?
1: 앉으세요. 독이 올랐거든요, 이무희 씨가.
2: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1: 내 정신인가. 잠깐 다녀올게요. 집에서 오셨느냐?

나한테 차 한잔 마실 시간은 주겠죠. 부탁합니다.

0: 어딜 가는 거죠?
1: 천국에.
2: 3 stars, 4 going down.

0: 시간이 좀 있는데 뭘 좀 마실까요? 놀랄 건 없어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는 건 미안하지만 뭐 워낙에 말이 없으신 분이니까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무슨 누가 여기로 오나요?
0: 아버지가 오기로 했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무희 씨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뭐 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니까.
1: 윤호 씨한테 모욕당하는 건 세 번으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보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려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구현무는 급다야 성으로 벌벌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지걸 오음종대폭판 허그를 천둥같이 이른다니 주유가이 못냥벌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낙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도무히 화근이니 죽여 우한음의 날이라 선선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시비보니 최준 안녕 오기오 사람은 은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누구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소 졸렁은 공명 모르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그 장황 유로 내려와

보통 나서난 한 번 보기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비동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데를 잡았다고 그놈 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운명 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그릇 깨어 이 물에 붕덩덩을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라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야 뭐라 휘어라 저라 저라 휘어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 얼떠

마음 힘무 아는 기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선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빼서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이도 모르고 오거든 비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바다 장공 철전을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 실려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

멋진 마른 자리 대상으로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본대 철컥 아재 꽃물에다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이첩 소스를 광부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총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둘, 또 셋, 넷. 한 박자 걸으면 한 박자 뒤꿈치로 찍고 그다음에 그 잦은 걸음으로 발을 한번 싹 들어서 뒤로 들어서 또 벗어 코를 올리고 또 세치면서 또 올리고 그다음에 한 박자 한 박자 잦은 걸음 시작. 들었다 숙이고 들었다 또 고개 제치고 다른 쪽에다 넘기고 왼쪽에다 넘기고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거늘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핀오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기도 했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네.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네.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네.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네.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네.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네.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

0: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1: 다 좋지.
0: 어하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1: 그러지.
0: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 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능든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들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맞아요.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멋있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이렇게 준수 씨가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0: 가장
1: 내가 이렇다는
0: 나답게
1: 그러니까
0: 나다운
1: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0: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네, 사실 맞아요. 또 쉽진 않아요.
1: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0: 그렇죠. 용기가 네, 진짜 네, 필요하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0: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1: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0: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의 순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 터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맞아.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미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같이 했었잖아.
0: 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0: 네.
1: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그
0: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0: 네.
1: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주유가 공명에게 하는 말이 에이. 선생은 모르리다. 대교라 하는 니는 내 손백부 안떼기요. 소교라 하는 니는 나 아내외다. 공명이 놀라는 채 에이? 그게 웬 말씀이오.
1: 그렇지.
0: 나는 과연 모르고 실언을 허였나이다. 주유 또 이른 말이 선생은 어쨌든 힘을 모아 조조를 백해오소서. 허고 손권에게 들어가니 손권이 주유에게 하는 말인즉 조조가 기병하여 하구에 둔치오고 격서를 보냈으니 이 일을 어쩌리오. 주유 듣고 대답하되 노적이 방자하여 우리를 능욕하니 결단고 늙은 도적을 산채로 잡아오겠네다. 손권이 대의하여 죽석에서 조유를 대도독으로 삼은지라. 조유는 물러나와 공명에게 묻는 말이 80만 대적군을 무엇으로 대전하리요. 공명이 속마음에 불로 쳐야 할 것인 줄 엄연히 알면서도 짐짓대 답하는 말이 살로 대전하리다. 주요 내념에 저런 것을 어찌 모사라 할 것인고 공명을 죽일 작정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열흘 말미 줄 것이니 선생은 어찌어든 살 10만 개를 만드시오. 공명이 놀라는 채 공명이 이른 말이 적선이 가까운데 열흘을 가오리까 3일 말미만 주사이다. 주유 더욱 기뻐요. 그러면 군령에 다짐하오. 다짐하지요.
1: 아이씨고
0: 다짐하고 물러나와 노숙게 하는 말이 주도독이 3일간에 살 10만 개를 만들라 하오니 어디가 얻어올고. 노숙이 대답하되 자취지 화근이니엔 이를 원망하고 어디까 자경은 나를 도와 군사 100명과 전선 10여 척에 대화섭을 많이 실어 총포장으로 둘러주면 살을 얻어오리다. 노숙왈 살은 어디가 안나니까 아척벽강 조조에게 얻어오지요.
1: 그렇지.
0: 노숙 듣거이 없어. 여보 그럼 푸석푸석한 말 마오. 차라리 여기 앉아 통죽음을 하고 말지 거기 가서 더운 죽음을 한단 말이오. 공명 함소왈 못 얻으면 죽는 게 아니겠소.
1: 그렇지.
0: 내 말대로만 허여주오. 그대로 허여주지. 공명 선생 배를 타고 척벽강으로 떠들어 갈지 길랑 서산황 온대여 안개 차차 강산을 덮는지라 쟁북황새 파라 흘릴지 뛰다려 나바른 흥행 고함불을 뒤지르며 중강에 떴구나. 조조 장수 목에 우금 조조에게 분고하되 적선이 들어오니 어서 방비어 사이다. 조조 듣고 이른 말이 안개가 끼었으니 아예 요동하지 말고 활로만 대고 쏘라. 육진우 분부하여 장요허절을 불러들여 국노수 3천명을 강변에 급히 보내 북소리 나는 곳을 그저 활로 쏘게 하라. 이렇듯 영을 받고 수만 조조 군사 일시유 달려들어 활을 쏘니 허다한 많은 살이 공명 탄배 갈서배가 모두 다 박힌지라 만선이 되도록 살을 많이 받은 후 승상이 살을 이다지 후이 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조조가 대노하여 아차차차 둘렸구나. 내 바삐 공명을 잡아오라.
1: 헐.
0: 자,

0: 군사 이 말 듣고 회심 걱정 올 적에 떴다 보아라.
1: 헐? 다 지헐?
0: 저가

월명 심신 야.

0: 하면서 아우 아우
1: 까르르르르르
0: 울고 가니 조조 듣고 물어와 저가 마기 연하명고 좌우다발 견월명의시 천여와야 남천의 떠운안이다 조조치흥이 도도하야 글지어을 펀스대 월명성이 오자기 남비흔이 요소 삼자분 무지가 이로다 처가막이 우리 진중 바라보고 울고 가니 어떻다이르리요 제장 중 유복이었자오되 월명성이 오작이 남비오고 요수 삼잔무지가이난 곡조는 임진시 불길지조로소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요설이라 집탈하고 치중에 살해하니 근들하니 불쌍하야 차이루 후군 도동복의 우금 연세 전선 필세 오고 저길 인명 최초갈제 조조 누설 높이 앉은 소중 제장 오색기로 분발할제 수진우 중엽총 목에 우금이요 천엽총 장압이며 좌엽총 문빙이요 우엽총 여통이며 후엽총 여건이요 수진전사 파서왕이며 좌사파 악진이요 우사파 우연이며 후사파 이전이요 소룡접사 하우돈 조홍이며 오이사 허정 정유라

0: 남편 동료 본명소.
1: 아, 어?
0: 부족 중앙 군기관 초고도기가
1: 실
0: 욕지로 분부하지 유유소설며 가위소시하며 시어천여라 가정여달 되며 적불 급고 이각대 정제하여 불호참전 오루하라. 강릉산 피례전선 풍범으로 연선 성지 같이 왕년이 초조 장례상에 높이 앉어 연습을 관망하고 심중에 대하야 방사원의연 안개책 진중을 자랑하니 정옥이 어짜오되 만일 물로 치울진데 어찌 피하오리까 초조하웃고 화공은 바람을 빙자하나 동설서부 동어 동남풍이 있을 소냐 적지는 남진이요 내지는 북진이니 어? 만일 불로 치거든면 지진이 먼저 탈 것이니 어? 반다시 성차발명 법이라
1: 어?
0: 소류권 정돌하야 싸움을 최초 어째 이때 온 나라 주유난
1: 어?
0: 진세를 살펴보니 황풍이 홀기하야 초채황기난 강중호 떨어지고 모진게 빠르 주유면상을 치고 가니 화공할 징조래 동남풍 없었으니 욕파무게하야 한소리 크게 외고 토열기게 가련토다 초도독 신병이 점점지 더 누워 일지 못한지라 공명이 자청오고 주유병을 볼지 양약을 먹일지라 가만히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그글에 허였으되 욕파 초봉인데 의용 화공이니 만사구비어대 지금 동남풍이라 허였거나 주유 철절 단식관 바람은 천지조아오니 어찌 인력으로 화우리까 공명이 어짜오되 모산한 제인이요 성산한 제천이라.

0: 어찌 하오리까? 남병산 한번 올라 바람을 피오리다.
1: 이때 오나라 주유는 노숙다려 말씀하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의 동남풍이 어찌 있을소냐. 예.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재준한 영웅이오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허우리까. 아.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머리 받지 못하야 일시의 동남 포기 토라라라라라라라 주요 대경 단식.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귀신도 난척이란 만이룰에 두었다는 통우화근이라. 일찍 주교를 타고 서성은 정봉 향장을 불러넣어 이대로 남병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고 들랑 붓도 말고 대가래 목을 댕그렁 비어오라. 서성 정봉 향장수 장창대금을 비껴들고 피신이 상마하야 남병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데 없고 기 잡은 군사들만 다 나이가 서 있거나. 여봐라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고. 저 군사 여짜오대 선생이 재지내고 바람을 얻은 후 머리 벌고 밟아선 채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남병사 빨리 데려간 거구를 당도하니 원근 장파 불결이 출렁 출렁 수조리 서 있건 알려봐라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 거 오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알 수 있소. 많은 유포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자기를 모시 자기를 모시 강안읍에인 배 양양강수 맑은 물을 고기나 떨어선 십리장강 벽파상읍 왕래 걷던 거루선 동강진 이탄읍 자릉은 악실배 오상년 올라가 봄상궁읍 가는 벤지 반단의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비발을 도선을 내려보니 강안읍에인데 이런 대장이 나오는데 눈은 소상강 물결 같고 이너리 고무파르 서부렁섭적 따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흐히가시가시 하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르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 예. 네 배를 더디져 공명 단배 못 잡으면 대정한 내 보람에 대가래 내 목을 등그렁 베어 예물에 풍동 저리 치면 오복고혼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지러라. 화공이 겁을 내어 탓 감고 도지를 할지 허기야 위겨라 살을 같이 떠나 할지 심리 단강 떠남의 공명 탄배가 분명 거늘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배 머무라 우리 도독 정리하오. 공명이 웃고 자룡 불러하는 말이 통호 주도독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향장으로 저렇게 쫓아온 이를

거리 거리 자룡이 말을 듣고 선생은 나 무염녀 마사이라 저기 오난 서성 종봉아 너희 도덕 사례의 마음 내 이미 알았으니 호의를 보자 배부하라 우리 선생은 높은 제조 너그날하에 들어가여 성공하고 오시란 니 무슨 일로 해야 한다 너희들을 쪼개 마땅하라 양구가 지를 생각하여 죽이든 난이 어련이와 내 수단이나 내보아라 천일을 못 들었나 장판격한 싸움은 맹덕 80만 명 발해 공산 조목 비듯 일전에 다 배웠거늘 조막 간이려 편중 네 어이 그저 둘이 다가치를 쓰고 벼락을 바우지 내 화살은 못 바구리야 장공철점 매겨 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폭실하야 하삼지 도두주고 주먹이 톡 터지게 총통을 꽉 쥐고 와 뒷꿈이 도잔게 대두마운 뻔머리 숙여 깍지 쏜 졸라통 뜨르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살때 해상을 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서 성탐배도 떼지끈 거꾸로 물에 또한개 쏘아놓니 어떤 배가 룩으로 첩쳐 뱃머리에 비 빙빙 돌며 연파만 경상화 그저 뒷동 뒷

0: 한 스승 밑에서 보유자가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고, 그것도 한 바탕의 소리가 아니라 심청가의 보유자가 됐고, 저는 적벽가로 보유자가 됐고, 특히나 제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적벽가는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던, 무대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없을 뻔했던 소리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시에 그 적벽가를 듣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소리를 배울 욕심으로 했지만은 선생님께서 일찍 타계하셔서 끝까지 다 못 배우고 혼자서 독공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정을 받게 돼서 더 뜻깊었고, 또한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박시양 선생님하고는 선생님들끼리 또 친구셨고, 저는 또 박시양 선생님하고 같이 김성곤 선생님에게 제2로 문화재 전수자가 됐다가 또 이수를 또 같이 했고, 같이 성장해왔던 그 이 세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우애는 깊지 않아요. 네. 네. 서로 이렇게 만나면 그 20대부터 같이 함께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보면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굉장히 낮에부터 와서 리허설하면서부터 행복했습니다.
1: 하시고.
0: 서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여 홍명이는 이려 풍범 빨리 놓아 본국으로 돌아와 현덕을 배운후로 군사들을 각처로다 분발할지 방홍이대야의 화용도로 행군한다. 정도끼 버전난디 정도완성.

0: 상간남초 황문안쌍 배구 동북각북서가 흑초 경북북동각북서가 홍신백신 황신청신 흑신표비 금고안쌍
1: 황신황
0: 고초안쌍 낭안쌍 척안쌍 발해안쌍 세약두쌍 고두쌍 연기두쌍 굴로진열두쌍 하마독준이호나무진명 교선항 북학두쌍으로 차르르 가는 거동 기세는 영웅이 영광여산이라 현덕공명 칭찬하고 주영명 간심자로 본구에 나가니 동남풍 잠기로다 이때요 조전한 장대은 오피 안여 제장과 상이 열제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일어싸오니 미리 제방사이다 조조왈 통지우이량이 생하니 동남풍인가 의심 말라 응. 분부하고 황제 약속 기다릴게 이때요 하. 황제 화성 들어온다 이시화선 거나리고 청룡아기 선기상업 선봉 대장 황계라 뿌려 예꽃 뽕
1: 한심
0: 정보장
1: 한심
0: 불러치고 삼승돈
1: 한심
0: 주여 달고 우리 바람 맞춰 조조진중 바라보고
1: 시고
0: 총소리 하며 은은히 떠들어 오니 조조가 보고 대하야 정우가 정우가 첩에 모아라 항공복이 난리하양 조실고 호란비는 하나리 나를 도구 미루구나 대소원이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실은 배당이면 손중이 온중할띠 강상은 둥덩 젤로피 또 요로하고 보묘하니 만일 간계 있을진데 어찌 피하오리까 조조이 말이 의심하여 몽빙굴러 방생타가 살마저 떨어지니 황계화선이 집처곡 고학부 신기정은 떼떼떼나 발소리 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우리 보았속 두 번째 불 붙이니 강산이 무너지고 와 누가 막기란 화염의 중처 전지가 다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적벽간기 이끄르니 불빛이 낯빛으로 오네. 한겨울 알쏨 백만대병 날도 때도 못하고 적벽 몰살어째 황제의 제장군 졸 일식 달려들어 여덟 발자 비껴서 편견을 깍지 손을 댄 때르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사뭇기어 건너가고 배드리채 휘휘 둘러 파는 신기한 백식을 방패 맞춰 박살하고 일등 명량 다 죽은 채 가지 들고 겁진한 놈 활 들고 기난 놈과 적벽동 이진 문서 화염 중에 다 죽는다. 숨 막히고 기백히고

0: 흥분하지 말고 합시다.
1: 다음 시부. 시부야.
0: 한군산에 다르며 저주굴 줄 짐작하고 내가 아무 때나 이런 봉변 당하면은 먹고 죽을라고 비상사 듣더니라 대어 와사가상 먹고 죽고 하고 또 한군산은 헛대 끝대로 기업 기업 몰라서더니만은

또한 군산 선미의 우뚝 서서 고향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머니 학발양신과 규중처자를 못 보여 원손놈의 적적한 귀신이 되어버려 어느 때나 배우니까 세상으로면 물에 푹 빠져 죽고 수학 죽은구나 모두 뒤둥그러녀 적벽까지 퐁퐁

0: 숲빛이요 정읍면상 불빛이라 허전은 장만들고 작년활 만들고 죽을 변도 상아 제우제우 다랑나지 황계 쫓아가면 이런 말이 붉은강 보이는 놈이 초조니라 초조의 지금아야 홍법어서 던져버리고 군사절 입어서 쓰고 참조조는 저기 간다 제 이름을 제부르며 꿰탈랑탈 도망을지 좌우편 한남장 우번 신무주태 서성정부 서성용부 합병하여 쫓아가며 고속이 진동하니 초조컵 중에 말을 거꾸로 타고 아이고 이 말이 퇴불려져라야 척벽으로만 아니 주유 노숙이 육전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아 벗어놓은 상부둑 땅을 찍어 위기나 보다 저구가 정우가 저구가 정우가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장막문육 도망거릴 찍
1: 하시고
0: 세만
1: 조제하시오
0: 나라가도 복병인가 힘으로
1: 좋다
0: 나이만 벗어
1: 조제하
0: 떨어져도 한잔인가 의심

0: 조조 가끔 목을 움치며
1: 정우가 귀에서 화살이 소름 지나가고 목놈으로 칼날이 번듯번듯하는구나.
2: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들여 사면을 살피소서.
1: 아 인자 진정 조용하냐?
2: 예 조용합니다.
0: 조조 막 목을 들이랴 할제 의외음의 조리 한 마리가 조조 말굽 사이에서 푸르르르르르 날아가니.
1: 아이고 정우가 내 목 있나 보아라.
2: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어으리까.
1: 그게 매초리더냐? 소금 발라 바싹 구면 한 잔 술안주감 좋으니라.
2: 이 급한 중 입맛은 꼭 아쉬우그려.
1: 매초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 사문어 타인이로다.
0: 조조 정신을 차려 경계 잠깐 살펴보는디
3: 산천은
4: 강한수

0: 야, 근데.
1: 네.
0: 마다 근둔 사이고.
1: 아.
2: 다. 세고.
0: 마다 근둔 사이고.
2: 제하.
1: 네.
0: 바람이 칠지
1: 모랑이꾼 처지고 예. 화초목실 바위 없어 새가 부이 울려만은 척벽강 객사원기 고향 생각 한조들이
3: 예.
1: 조성상을 원망하여 우는 니
0: 이게 무릇

0: 일렁고
1: 현실
0: 척도 불야르기라 술 피우는 저 초혼용 여산 굴양 쇠

0: 소탱 저육연세 행마농사 자랑터인 금일패군기
1: 적빛죽세
0: 자칭영화 간디

0: 산총임 가오 가오 저감마귀 파련허다 주린장 놀랭병인들 하디들야 경계요다고
1: 아이쇼
2: 좋지 하
3: 작년을 할만 놀고
1: 아이쇼
3: 살이 없다 서로 말아
0: 살간다 소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내가 막어.

팔병아 우리 나라 농고지리 농고지리 저주

0: 어슨 홍포 내이었다.
1: 제 암은
0: 따옥 저 따옥이 오리비 불어온기라.
1: 헌심은
0: 폭병 풍파가
2: 아니 이거.

0: 받고 창도 찌요. 예. 기한 내 골몰하여
1: 제한시오
0: 기다리를 불어 말고 상처 특여 도와주랴 성태민 고목을 안고 변종한 친구리로
1: 다 한번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와,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가.

플라탄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푸른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태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순간.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Shake it, Korea! 저희는 이상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 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 놀이 느닷이랑 이상 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까?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그럼 자진몰이 자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아!

0: 해볼게요.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멋있다!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0: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1: 아 재밌죠.
0: 이 스텝 밟는 게
1: 끼가 있어 잘해요.
0: 자, 아, 재밌네요 이게.
1: 잘해 잘해.
0: 찔고
1: 역시.
0: 아 재밌겠습니다.
1: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Shake It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ke It
2: 코리아.
1: Shake It
2: 코리아.
1: Shake It
2: 코리아.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이렇게.
3: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보실 분들 계십니까?
4: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버리는데?
0: 인사.
1: 자.
5: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아.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버나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네. 버나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6: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8: 자, 하나 둘

0: 비주얼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1: 아!
0: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2: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3: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2: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4: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2: 원래 판소리
4: 즐거운 시간.
2: 좀 하시지 않나요?
4: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2: 취미요?
4: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3: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2: 아 얼씨구, 으이.
4: 얼씨구나 절씨구, 아. 얼씨구나 절씨구.
2: 잘한다 얼씨구다.
4: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나 절씨구.
2: 아, 잘하네.
5: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신데요.
2: 취미 한 20년 했네.
4: 네. 네 맞습니다.
3: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점프를 이렇게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3: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힌 것 같아요. 네. 아,
6: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할 때 성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3: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느닷 팀에게 바라는 점은 주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0: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1: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0: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0: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2: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3: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5: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액맥이 타령입니다. 액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액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만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8: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7: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 나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 기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알시구!
1: 허루 애기야 허루 애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JKID 코리아 화이팅!
4: JKID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JKID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고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0: 저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이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라.
0: 고마워, 얘들아.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어?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1: 호라, 대금으로 청력을 불러.
0: 안 돼. 청력을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1: 호라, 어서. 할 수 있어.
0: 알겠어. 구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나무를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네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2: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0: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었거든요. 한번 획을 벗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차분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크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크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크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는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붓 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돼요,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 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쿼니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정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그걸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증가곡을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그려가 전시해 볼 생각.

연락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그럼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도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 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있는
1: 반짝이면 동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밥그릇맹이든가 맹글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가꾸면서 녹여서 통영될 때까지 불에 닳아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두룩세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갔고 300개 중에
0: 원래 양면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뛰어가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4: 너무 달면 다 토인다. 아, 때려 가운데.

0: 왕자에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불어. 아, 불어.
2: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후인다 이제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자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에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0: 아틀란타.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이제
0: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 가고 나가게 되면 박자면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걸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육과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육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를 내일 죽는 하도 오늘도 난 맹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0: 옛날에 지들 또래만어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1: 모시 많이 나.
0: 여기도 여기도 육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이런지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0: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1: 오늘날도 가심심한데 페트 허리나 놓아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0: 우리 한산모시는 너무 곱고 또 질기고 질감이 좋아요. 아주 입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예. 야, 물고다.
1: 간다고 간다고 원래.
0: 태무시가 이 모시 재료예요. 네. 그 태무시를 이제 비워가지고 껍질 이렇게 껴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피를. 네.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져오면 못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 골랐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 째서 이루 입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런 게 이 골랐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1: 쌀깨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2: 바다 이렇게 떡떡하네. 이거 못이 안 길었다.
0: 배 날라가지고 먹었어. 저희 친정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희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씨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씨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아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에는 맹시 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월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제성은 1728년 영조 때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제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제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깊음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무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로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대금, 명주실로 만든 가야금과 검은고, 천연의 재료로 만든 국악기. 그런데 국악기 중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다. 이 악기는 250년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로 피아노의 전신이 된 이 악기. 이 악기는 과연 뭘까? 이 악기를 처음 들여온 이는 조선시대 실학자 홍대용. 담원 홍대용은 지식인이면서 풍류를 아는 멋진 인물이었다. 1766년 34세 홍대용은 작은아버지 홍업을 따라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처음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악기는 바로 양금. 양금은 18세기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진 악기로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양금, 구라파, 즉 유럽에서 건너온 철사로 된 악기라 해서 구라철사금으로 불렸다. 사다리꼴 공명통 위에 가는 금속줄로 만든 현을 얹고 그것을 차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양금. 주석과 철, 합금으로 만든 56개의 줄이 있으며 가느다란 줄 4개를 한 벌로 하고 모두 14벌의 줄을 2개의 괴로 받쳐놓고 연주한다. 소리가 화사하고 맑으며 영롱한 음색이 난다. 지금은 영산회상 등 줄풍류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국악기가 된 양금. 하지만 처음에 양금은 대중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리가 작고 56개나 되는 줄을 모두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악기다. 가는 철사줄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정이 쉽게 변하는 단점이 있다. 이규경이 쓴 양금악보, 구라철사 금자보의 기록으로 보아 양금은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도 한동안 널리 연주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금이 피아노의 전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양금은 고대 아시리아,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널시모로 불리며 연주되었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는 산투르라고 불리며 연주되었다. 널시모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로 개량되었고 서양음악의 대표악기라 할 수 있는 피아노의 전신이 되었다. 조선에 유입된 초기에는 악기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양금의 반전이 시작된 건 18세기 후반.

홍대용은 집에서 벗들과 음악회를 열어 양금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연주하며 양금을 알렸다. 본격적으로 악기로서 궁중과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양금은 독주 악기로는 쓰이지 않고 음량이 작은 현악기 위주의 관현합주와 단소와 함께 연주되기도 한다. 양금은 철사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색이 우리 음악에 새로운 음색을 더하는 역할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잔디 자이른 사바세계 남선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내 각가 중에 건국은 영향에 붙여 쓰라자 송건 아리고 해로대견을 누려 살제 몽구조살업질소리 몽구조살지송살이요 살을 구라거리살이라 몽구도중이 별살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 번가 상살이요 상버승이 탈상이라 장이 삼중복채살이요 동해방내 불란살이라 유지간의 회살살 고정난대 질분살 흘르다라 토살인디 돌려다라 석살이라 사안나무는 복채살이

태극 밑엔 등그랑 같이 이 책살이 몰아다가 그 밀정성대를 바쳐 원강의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인

날이라 한가민 날 우리 송편 많이 빚어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던 생방구로 망하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꼭 관음주를 많이 빚어서 이웃에님 모셔다

달달 동지 인나려 동지 파죽을 정해 쏘어 안학금 상부인 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주문되면 누나 들면 이리저리로 견뜨리니 오늘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동지 딸 드는 애근 서달에 두묵나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서달에 드는 애근 내년쯤은 연락날 호국 화청이지야 백지 한 장에 들들 따라 막걸리 한 잔 진쳐서 권인강에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

그때요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일 적에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노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채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지야.

시든 마든 뜻밖 역조라나 질청으로 은폐와사 어사 또 비관이에요. 보천원이 육방 선동은 다 본관생 인연지 칼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 제

0: 불통은 너 불러 기치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던데 금창이 불러 정영월
1: 신축하라
0: 본부대 산도 헌신 모양 서울은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이어니 흡사에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르쳐라 이리연 참 본발을 찌때 요곡성이 이런서며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고다리 초학식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 못해 산도가 와서 선생 학문을 금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의 중난우원만은 허여보니요 수의 자녀한 것이니 의원 대념이나 착실이야오 어산 또 일어서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그도 못 보이고 다 도치겄다 달같은 맛 배를 해가 지들어 메고 산문간을 두다리며 다시 아행문사

동탄이 무너지다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 서리 바람 이렇든 놀랍든가 가끔 수령은 정신이 잃고 이리죠 빛이 넓지 하인 고독 장관이라 다시 얼씨구 어차 전염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공

0: 다 전시고.
1: 전시고.
0: 좋다.
1: 좋다.
0: 잘한다.
1: 잘한다.
0: 으이. 내가 좀만 배를 내가 지들어 배고 내가 좀만 배를 내가 지들어 배고 내가 좀만 배를 내가 지들어 배고

하느님,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힘내심이 필요.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러는 나

약하고 어른이 싸우란 업무가 어려운한 업무가 어려나야차 이참 알기롭다 삼십칠과 오색 땅도 맞춰놓고 산고자가 금팔고자 기른 그

0: 날에 간던 오늘날인 당수 예수를 드리오니 병의 신 아명이며 서의 신 거승이며 남의 신 충룡이며 복의 신 우강이며 다 한지장과 선택 세군이 하강하여 주옵소서. 신남장 어서 급히 물에 들라.
1: 여보시오 선임님네 도화동이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속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힘내!

올 때와 같이 갈 때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길. 세상살이의 괴로움과 슬픔 떨치라고 꽃가마 상여에 태우고 혼자 가는 길 외로울까 소리꾼의 축복 속에 떠나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길을

개가 붓을 물고 난을 치고 사람은 빗자루만 들어도 그림을 그린다는 진도. 그만큼 문화예술이 발달한 고장이다. 장례 문화 역시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씻김굿이다. 씻김은 망자의 영혼이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즐겁고 편안하게 극락에 가도록 인도하고 기원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굿이다.

0: 식긴 굿은 언제 하는가, 어떤 상황에 하는가에 따라서 종류가 좀더 세분화돼요. 일단 사람이 죽은 직후, 장례 전 혹은 장례를 치른 이후라도 소상 대상 3년상을 치르기 전뭐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장례날 식긴 굿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으로 비롯된 복잡한 상황들을 굿판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또 그걸 매개로 해서 툴품을 이렇게 종화시켜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연행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원혼을 씻어준다 해서 씻김이라 이름이 붙여진 씻김 굿. 초상이 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1주기, 2주기 때 하는 씻김 굿이 따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우환이 들었을 때, 경사가 났을 때도 역시 씻김 굿을 했다. 다양한 형태의 씻김 굿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한국적 내세관이 담겨 있다.

0: 장례는 그집 안에서만, 그집 가족들만이 치르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치르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건데 그 죽음을 바로 맞닥뜨린 가족들은 경황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전반의 전통인데요.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각가지 개 형태들, 여러 이제 조직들이 이제 가동이 되죠. 경제적인 것들을 서로 부조하는 그런 조직들이 장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어서 장례가 치러지는데요. 초상이 난 뒤에 상해가 나기 전날 밤이라면 그 전에도 무슨 첫날 밤에도 마찬가지지만 놀이판이 의례에 벌어집니다.
1: 다시 나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다시래기 놀이. 이를 통해 죽음이 상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을 전하고 산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놀이다.
2: 진도 지역에서 나타나서 지금 전승되고 있는 다시래기는 상례의 전 절차 속에서 발인을 하기 전날 고인이 이승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한을 해학으로 풀어주는 진도 지역의 아주 특별한 의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유교식 절차 속에 진도만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전통이 삽입된 것이죠.
1: 고요함 속에서 망자를 애도하는 곡소리만이 흐르는 상갓집.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장례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하나의 축제 같은 형태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낯설기만 한데 과연 이런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문무왕 13년 김유신의 장례에 문무왕이 군악대를 100명씩이나 보내어 북치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는 대목이다.
3: 고대에서는 이 죽음 자체가 내세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슬픔만을 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고 해서 아주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유학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나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엄숙하게 있고
1: 내세를 믿지 않았던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에 들어서 장례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민가의 장례 풍속은 여전했다고 한다. 부모의 장례 날에 이웃 사람들을 모아 음주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어. 지난번 장례를 치른 저녁에 풍악으로 고인을 즐겁게 하는 풍속이 있기에 짐이 이를 엄금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고쳐졌는가? 장례를 치를 때 고인을 즐겁게 한답시고 풍악을 성대하게 하여 마치 잔치를 여는 것처럼 노랫소리와 곡소리가 어우러진지 보고 듣는 이가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한심스럽기가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4: 김해 김씨 화! 김해 김씨 홍! 김해 김씨 홍!
1: 근데 우리의 장례를 보면 나간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혼을 시작한다. 그리고 자손들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후 발상, 염, 발인, 하관, 봉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네 장례의 절차다. 하지만 이 절차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 내려오면서 과정이 달라지기도 지역적 특성이 담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해왔다. 그러나 단 하나 망자를 위한 슬픔을 그저 슬픔이 아닌 해학적으로 풀어낸다는 것. 이는 우리의 장례 문화에 담긴 변하지 않는 철학.

0: 놀이와 노래 이게 펼쳐지는 부분들이 좀더 특별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이미 고구려 시대의 기록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슬퍼하지만 상해를 메고 갈 때에는 북을 추구하면서 노래하고 간다라는 오래된 기록이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전통 중에 하나로 쭉 이어져 오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 너무 우울하게도, 너무 경건하게도 치르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축제 같았던 과거 우리의 전통 장례 문화. 오늘에 와서는 그 형태만 남아있고 과정이 많이 간소화된 것이 사실이다. 긴 세월 동안 장례의 형태와 과정은 변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도 한잔하면서 함께 치러주는 모습은 여전하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이웃, 마을과 함께 치러내는 장례에는 슬픔마저도 함께 나누려 하는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장례는 단순히 예를 갖춘 도리가 아니라 수백 년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민족의 철학이 담긴 의식인 것이다.
2: 이바디가 한 이바은 이냐
3: 아이야 바디야
2: 김서방네 이바라 일세
1: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상여를 메고 장지로 함께 가던 시절 상여 소리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의 상여 소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전라남도 강진, 아직 이곳에는 상여 소리가 남아있다.

강진의 상여 소리꾼 오충웅 씨. 타고난 소리꾼의 기질이 워낙 좋아 한때 가수의 꿈을 꾸기도 했다. 젊을 때는 극단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여 소리꾼으로 평생을 살아옵니다.

0: 여하튼 적어도 한 달에 8번은 있으니까 8번.
1: 8번요?
0: 예, 8번.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잡고도 28에 16, 160만 원씩 벌어지요. 하긴 그렇게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애기를 그렇게 다 갈치고 글로 다 했죠. 그때는 농사도 없었어요. 논도 없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조여도 못 건져고 해서 이제 요거 대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네.
2: 소리가 좋아 시작한 일이지만 천대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평생 이 길을 걸었다고.
0: 내가 그때가 35살에 뭐든가 일찍 빼왔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한 날 해야 썼다. 해야만이 벌고 살다 그래갖고 이제 글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2: 몇 년째 불러주는 이가 없어 이제는 상여 소리의 기억까지 가물가물하다.
0: 이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한재가 오래되고 이렇게 갔다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저거 나가서요.
2: 제일 큰 걱정.

0: 이제 이 소리를 물려받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1: 없으니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가르쳐 보십시오. 잘해봐라. 힘껏 내가 가르쳐 주니까니 우리부터 가르치니까 마음이 안 좋지요. 가르쳐서 친구가 이해는 안 합디요. 당신들 생각하면 나 죽었을 때 해주면 좋다 그 얘기가 납디요. 그래.
0: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 설아리. 이곳에는 귀한 소리가 남아있다.
2: 인사드립니다.
3: 상여 소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상여 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분에게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 소리들이 계속 4대째 말하자면 가사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그 다른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을에서 계속 배웠는 대로 하기 때문에
0: 설활이라는 마을 한 곳에서 4대를 이어 내려오는 상여 소리. 이 소리는 2015년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4: 120년 전부터 쭉 내려오기는 내려오지만은 또 그 옛날에 그런 거 할 적에는 그거를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각 분야에서 모두 이래 그런 것이 다 사라져 가니까 아쉽다. 그래 이제 이거를 상여 소리 이런 거를 이제 나올 적에도 전국 막 예술 축제라고 이래 나오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상여 소리를 이래 보존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 한 5, 6년 전부터 새삼스럽게 이래도 새로 또 이래 그 살리고 있습니다.

0: 참도.
1: 설활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상여 소리는 집을 나서는 출상 소리로 시작해 마을을 지나는 소리, 다리 건너는 소리, 하관 뒤 무덤을 다지는 달구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0: 상여 소리의 가사 대부분은 자연 섭리와 인생 무상, 망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적인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실제 유교식 이 상례 절차에서는 엄숙함과 경건함, 인간에 대한 존엄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효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 엄숙 경건하게 치르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노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노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노동의 고통, 그 다음에 힘드는 어떤 그러한 것을 풀어줬던 것이 바로 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여소리 역시 하나의 저는 노동요라고 보는 것입니다.
0: 우리 민족의 삶과 죽음의 철학이 담겨있는 상여소리. 이를 전하려는 시도들은 있지만 잊혀지고 있다.

이제는 듣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 소리를 무대 위로 올리는 이들이 있다. 남성 6인조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츠. 특히 국악과 상여 소리 등 우리의 전통 소리를 재해석해 무대에 올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0: 세상을 떠난 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또 남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불렸던 상여소리. 이제는 현재에 충실한 대중음악의 옷을 입고 장지를 벗어나 무대로 자리를 옮겨왔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철학과 가치를 전하려는 시도 덕분이다. 이런 노력이 상여소리의 보존을 넘어 발전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1: 우리 달고소리 나면 잘해봅시다. 네!
0: 신분 고하와 직업의 귀천이 있던 시절,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던 이들은 업신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성으로 망자를 위로했던 상여소리꾼들. 올 때처럼 갈 때도 혼자 떠나는 그 외로운 길을 함께해준 상여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인천의 무형문화재 전수관. 이곳에 요즘은 보기 드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다. 상여 앞에서 소리를 하며 행렬을 이끄는 상여소리꾼 박상주 씨. 그는 인천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돼 있는 인천 근해 도서지방의 상여소리의 보유자다.
1: 내가 자라면서 일어로 댕기고 품앗이하고 농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 따라 댕기면서 그 농요를 따라 했어요. 우렴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내가 손소리를 먹이게 돼. 농요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초상이 나면 상여에 가서도 아 내가 따라서 우렴을 받다가 이제 내가 상여 소리를 먹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했었는데.
0: 지역적 특성상 해안과 접해있고 섬이 많은 인천지역. 특히 인접해 있는 경기도 황해도의 민요와 뱃노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인천 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의 특징이다.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색다른 소리가 담겨져 있다.
1: 인천 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는 열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도서지방에는 산세도 험준하고 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세도 고르지 않고 그래서 구간구간 지형이 변할 때마다 소리가 또 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리를 하게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어릴 적부터 소리에 재능을 보여 자연스레 상여 소리를 시작한 박상주 보유자.
1: 이거 휘장이야, 휘장.
0: 그에게 상여 소리는 익숙한 것이었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1: 아, 얘 팽팽히 껴연 왜 늘어졌어?
2: 흔들지 마세요. 팽팽하니.
3: 잠깐만, 잠깐만.
1: 요거 저 사계를 반듯하게 맞춰놓고 그대로 하라고.
0: 그렇게 소리를 한 지도 벌써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1: 문각 먼저 얹어. 전부 해체해가지고 착착 쌓아놨다가 이 행사가 이 저 상여가 나갈 때는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항상.
0: 상여 소리꾼이라는 천대를 이겨내기 힘들어 잠시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여 소리를 떠나 살 수는 없었던 박상주 보유자.
1: 아니야, 얹어 그 요 나무에다 얹으라고요.
3: 아, 얹으라고 이렇게. 어,
1: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갖다가 꽂아. 저 자꾸 막으려고 맞춰.
0: 쉰의 나이에 다시 상여 소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1: 그 위에 아니야.
0: 상여를 대신해 리무진이 쓰여지고 장지 대신 납골당이 대신하는 요즘. 이제 상여 소리는 추억에서나 떠올리는 과거가 돼버렸다.
1: 전에야 참 불악해서 이 참 초상이 나무는 상여의 손소리꾼으로 항상 따라다니면서 했죠. 또 그리고 인근 부락에서 우리 부락만 아니고 타동에라도 그런 일이 나면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댕기면서 해왔습니다. 네. 비통하고 애통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했다는 거 그 보람을 생각하면 네, 뿌듯했죠. 예.
0: 박성주 보효자가 본격적으로 상여소리 보존 작업을 시작한 건 20여 년 전. 상여소리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효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다. 그런 노력 덕분에 인천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1: 자, 이쪽으로 전부 다 모여봐.
3: 예, 일로 다 모이시래.
4: 좀 더 들어가지 마시고 잘고 소리가.
1: 매기는 소리가 길어도 상관이 없어. 매기는 소리에 따르지 말고 받는 소리만 일정하게 하면 돼. 그거 두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 산수를 때를 금방 입혀놓으니까 또 때 뿌리에는 바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 그러니까 다져서 바람 안 들어가고 잘 살라고 다져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0: 이제는 보존해야 할 전통으로 상여 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면 옛 기억이 떠오른다. 수많은 상여꾼들과 만장기를 이끌었던 그 시절,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다.

0: 평생을 상여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걸어온 내길. 이제는 과거의 영화도 찾는 이조차 없어졌지만 그에게 상여 소리를 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은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다. 요즘 박상주 부효자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은 이수자 교육이다. 연습이 고되지만 이 일만큼은 빼놓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
1: 그렇지. 네, 그럼 내가 선창으로 할 테니까 네. 좀 그대로 따라해봐.
2: 네.
0: 한번 시작하면 두어 시간은 걸리는 상여 소리를 하는 것이 이제는 힘에 붙이는 박상주 부효자.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이수자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남겨진 숙제다.
1: 그 북 치는 게 안 맞아. 가운 중간에 외쳐. 한 번은 치는 거고 한 번은 예비 준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게 다시 해봐 이제.
0: 10년 전부터 인천 근해 도서지방의 상여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박수경 씨. 원체 민요를 좋아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상여 소리를 시작했다.
3: 그 전에는 원래가 전 서울에서 살다가 이 상여 소리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까지 온 사람입니다. 다른 육지에서는 부를 수 없다는 그 참 뭐 태질 소리라든가, 예? 근데 소리 곡조가 다 틀려요. 다양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여기 한번 빠져보시면은 알죠.
1: 내가 기능을 다 할 때까지는 장려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풍속인데 그거를 저버리고 지금 그게 이게 소실되면은 우리 조상님들한테 면목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꼭이 전수를 해주고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네. 이 바디가 네 바디냐?
4: 어이야 바디야.
1: 김선준의 복

0: 닐세.
1: 평생 상여 소리꾼의 길을 걸어왔던 그의 마지막 소원은 딱 하나다.
0: 오셔. 어이야 바디야.
2: 나는 지금도 애들 보고 그래요. 내가 죽거든 그리가 멀걸랑은 가까운 데 가서라도 상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엄마 옆에다 묻어다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고. 예.
1: 평생 요령을 흔들며 구슬픈 혼의 소리를 대신했던 상여 소리꾼 박상조. 언젠가 자신도 가야 할 그 길에 상여 소리를 길잡이 삼아 만장으로 수를 놓은 꽃길이기를 바래본다. 산자의 세상에서 망자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길. 그 길 편히 가라며 내어준 것이 상여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꽃가마이기에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해 망자를 위해 불살라졌던 상여. 그 흥망성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든든히 받쳐야 갈 수 있었던 목상여. 지금이야 상여를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원래 우리의 민족은 나무로 만든 목상여를 사용했다. 이 상여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는 점이다.
3: 상여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작품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 상여를 만드는 사람의 예술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여는 실제 신분적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사정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사고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1: 우리나라 예법의 기본이 되었던 중국 고대 유교 경전 예기에도 상복과 상차 모두 차등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예기라는 책에 있듯이 상복과 상근은 차등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유교적인 계급 질서하고 관계없이 같은 인간이니까 죽어서 갈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고,
1: 오히려 왕실의 상여가 서민과 사대부의 상여보다 단촐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청풍 부원군의 상여다.
5: 이 상여는 대동법을 시행한 김육의 둘째 아들이신 김우명의 상여입니다. 김우명은 현종의 장인이시기도 하고요. 숙종의 외할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숙종이 즉위하신 해인 1675년에 돌아가셔서 그 숙종이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장례 물품을 왕실에서 만들어서 내린 것입니다.
1: 청풍 부원군 상여의 형태는 세종실록 5례에 나와 있는 대여, 즉 국상 때 쓰던 상여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상여를 태우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그 형태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지금 청풍 부원군의 상여는 왕실의 장례 문화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상여 중에 가장 화려한 상여, 청풍 부원군 상여에 비해 훨씬 공을 많이 들여 만든 화려한 상여는 산청 전주 최씨 고령댁의 상여다.
3: 중요 민속 자료 230호로 지정된 산청 전주 최씨 고령댁 상여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상여보다 화려하고 규모가 큰 상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각형 상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층 누각처럼 지어놓은 상여입니다. 상여를 만든 상가가 굉장히 부자였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목수를 불러서 조각하는 목수를 불러서

0: 3개월이나 6개월에 걸쳐서 상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재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 상여는 관의 집이다. 그래서 집의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목조 주택이 조립식이듯 상여 역시 조립식으로 제작됐다. 화려함은 장식품인 꼭두로 결정됐다. 꼭두는 망자를 호위하여 외롭지 않게 저승까지 모시고 가는 역할을 맡은 상징물이다.
2: 4대부 이상에서는 사용을 하고 불태웁니다. 그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상여는 망자가 타고 가는 가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태워야지 저승으로 가는 망자가 그걸 타고 저승으로 가니까.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여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상여집을 이제 그 민간에서는 이제 만들어 둬야 하죠.
1: 원형이 제대로 남아 있어 유물로 지정되고 보호되는 상여는 9점뿐. 그나마도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상여집에 보관되었기 때문이다. 경산 상여집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유일한 상여집이다. 1750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니 300년 가까이 된 건축물이다.
3: 처음에 문화재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을 때는 경산에 있다고 경산 상여집 및 관련 문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천 자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여집이 원래는 외딴 곳이었는데 마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하기로 했는 거예요. 상여집은 없어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짓는다. 그래서 트레일러에 싣고 이 좁은 길을 가지고 통째로 싣고 왔습니다. 안 해체를 하지 않고.
1: 전통을 살리기 위한 노력 덕분에 상여집의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여집이 더욱 귀한 건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 화장이 주류가 된 요즘의 풍습 때문이다. 과거에 상여집이 사라졌던 것처럼 목상여를 제작하는 전통 역시 사라져버렸다. 요즘 목상여의 빈자리는 꽃상여가 채우고 있다. 23년째 꽃상여를 만들고 있는 조형웅 씨. 아직도 상여를 찾는 이가 있을까 하겠지만 매달 꾸준히 나가고 있다. 워낙 만드는 이들을 찾기 어려워서인지 서울이며 경기도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원래는 수의나 장례용품을 만드는 일을 했던 조형웅 씨. 우연히 꽃상여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상여를 만들기 시작했다.
4: 지금 이 제형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해의 골격이라고 봐야죠, 나무는.
1: 보기에는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상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다양한 상여들을 보고 상여를 만드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기도 했다. 상여에 담긴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5: 노력도 많이 했죠. 예, 나름대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각 같은 거랄지 대봉이랄지 용두랄지 아마 상당히 모든 부분이 인쇄물 하나에도 모든 부분이 그 뜻이 다 담겨있어요.
1: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는 건 역시 목상여와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고성 쪽은 화려한 상여가 주를 이룬다. 반대로 경기도 서울권, 특히 강원도권은 상여가 화려하지 않고 상여 모양만이 있어 수수하다. 이렇게 겉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상여에 담긴 의미만은 하나다. 망자의 길을 위로하고 새길을 축복해주려는 후손들의 마음이다.
5: 꽃송이 한 송이서 도할 때마다 그 어떤 그분에 대한 과연 이걸 가지고 가실 분이 어떤 분인가

0: 했을 때 물론 이제 생화는 아니지만 조화지만은 그 조화 속에 어떤 뜻이 담기에 따라서 생화 못지않은 그분에 대한 마음에 모르신 분이지만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거둬가지고
1: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신분의 격차 없이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줬던 상여. 화려하게 길을 떠나 불에 태워 사라져버리던 것처럼 이제 상여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태어날 때처럼 갈 때도 혼자 가는 길. 선조들은 그 저승길 외롭게 가지 말라며 함께하는 이들을 마련했다. 혼을 위로하는 소리와 그리고 상여와 그 안을 장식하던 꼭두까지. 저승길의 동반자였던 것들이 지금 하나의 작품으로 예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박물관. 이곳에 아주 독특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운데 떡하니 자리한 것은 상여.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상여에 올라갔던 용수판과 꼭두들이다.
2: 상여의 꼭두가 올라간 것은 민속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가래에 나오는 상여에는 꼭두가 없죠. 그런데 일반 이제 평민들의 상여에서는 장례 풍속과 관계해서 그 꼭두들을 이렇게 시동이나 시녀 혹은 수호 군사 혹은 그 악공들 또 광대들 그런 것을 그 평민들의 민소 그 현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깎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1: 인간 세상과 초월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로 여겨진 꼭두. 저 세상으로 떠나는 영혼을 달래주고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3: 그 꼭두라고 뭐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호랑이를 탄 무슨 선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창을 들고 있는 장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신랑 신부도 나오고 호적을 들고 가는 거죠. 예전에 시집을 가면 호적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시대적인 그 변천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제 달라져 옷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 꼭두의 예술성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미국 순회 전시를 통해 세계에 알려졌고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 한국 문화축제에 초대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꼭두는 세계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요즘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한 제작자. 그의 캐릭터는 상여에 올라갔던 꼭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살려 새롭게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4: 원래 전통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늘 붙어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주꾼이라는 그 무리 안에서 지금 아직은 여안의 손에 악기 젬베라는 악기가 빠져있는데요. 이 친구는 홍대 앞에서 젬베 연주를 하는 그 많은 버스킹을 공연하는 예술가들처럼 젬베를 연주를 하는 제주꾼이고요. 그 옆에서 젬베의 어떤 리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존재가 이 제이보입니다.
1: 꼭두를 통해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무겁지 않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한다.
4: 물구나무선 형태에서 분명히 모티브를 얻었고 그것들을 또 제주꾼이라는 좀 비슷한 개념을 그래도 유지하긴 했으나 조금은 더 좀 코믹하거나 귀엽고 경쾌하고 실제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0: 그런 요소를 좀 심고 싶어가지고 지금 같은 모양을 만들게 됐습니다.
1: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꽃도 사라질 뻔한 유산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다.
0: 결국 꽃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사후 세계나 그 이후의 세계보다는 지금 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준다는 것에서는 결국 조상님들이 어떤 외롭고 힘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기 위해 만들었던 존재와 존재를 저는 지금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 꽃두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작가와 작업해 특별한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했다. 꽃두랑 한옥의 거대 꽃두를 제작한 이는 디자이너 쿤이다.
2: 이 씨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는 그 도깨비 사쿤이라는 작업과 왕의 고양이 쿤캣 두 가지 작업인데요. 꽃두 중에서 그 물구나무선 꽃두가 있어요. 그 꽃두를 모티브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거 같은 경우는 공기조형물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망자가 자기 죽음에서 어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에 대한 여정에 대한 동반자, 그리고 그 존재 보이지 않지만 그 우리 공기같이 우리 옆에서 어떤 거를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항상 숨쉬게 해주고 그런 존재 같은 의미를 담으려고 그 공기조형물로 작업을 했고요.
1: 디자이너 쿤은 영화 스타워즈나 자동차나 유명 게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던 디자이너 쿤. 그에게 꽃들을 비롯해 우리의 전통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쿤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2: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는 사람, 자기랑 같이 걸어줄 사람, 그런 거에 대한 존재가 되고 찾고 싶고, 스스로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아직은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다양한 한국 문화를 가지고 또 꽃도 함께 그리고 또 사쿤과 함께 이어진 어떤 연결고리 같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1: 꽃두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라져가는 전통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 무대에 올리는 이들도 있다. 전통은 고루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이들이다.
3: 제석굿 할 때는 보통 원래 전통에서는 아마 복기를 먹기만 들고 춤을 출 거예요. 식김굿 안에 제석굿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제석굿을 이제 뽑아서 그거를 수건굿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공연화 시켰기 때문에 무대화 시키고 사람들한테 좀 더 볼거리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전춤을 넣었어요. 네.
1: 누군가를 알뜰히 돌보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바라질. 이 팀은 전통음악의 다양한 재료를 바탕으로 시대적 감각에 맞는 작품으로 창작을 하고 있는 공연단이다. 현대화 작업을 통해서 대중들이 우리 전통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전통 음악, 기악이 됐든 타악이 됐든 성악이 됐든 아주 좋은 음악적인 어떤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시대에도 좀 통할 수 있게끔 잘 편집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걸 좀 짜서 만들어 넣기도 하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어떤 내용들도 좀 담아내고 해서 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0: 특히 파라지의 소리는 진도 씻긴 곳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음악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음악을 다시 그들의 소리로 재창조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작업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과거에서 끄집어내 현재로 되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이 시대에 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감성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작품으로 내놓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군 음악이 너무 다양한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을 시킨 곳에서 출발을 했지만 뭐 각 지역에 있는 군 음악들 공부를 해가지고 또 그 색깔에 맞는 레퍼토리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0: 세상살이 어떠했던 고단했던 생을 마감한 이를 위해 차별 없이 위로를 하며 정성을 들였던 선조들. 격식을 갖추고 예를 다하는 것은 삶의 존엄함을 되새기며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진정한 이별을 하는 것이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구찌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저라 저라 저라 어디야 이곳은 동공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다 달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건가.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0: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읽어봐.
3: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4: 하루에 한 번씩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2: 그리고
5: 이건 뭐야?
4: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6: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희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카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혜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인은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 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앞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집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

시청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의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 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D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로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2: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4: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6: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아,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

0: 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능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으로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되게 행복해요.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뭐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유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친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도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달콤하고
4: 속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저에게 요가를 배우러 찾아온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끈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수강생에게 유독 안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안 되는 자세가 아쉬웠는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틈틈이 연습해보겠다던 수강생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서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강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를 갖고 원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실금 완화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선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속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게으름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고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조그만 한민들레 울씨 바람되어 날리듯 어느새 곁에 다가와 서풍이 내려앉은 피단결 고운 모습으로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4: 5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걸까.
1: 음악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제발 나를 도와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나 이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호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